아테티도노 따즈나마르토고 아 청크가 능나다 뜨요니 청다 리탕아버송나와 급에다 뜨다 홍어버송니 더모즈기 있는 말이 아 테노타쿠타 쳇즈레타즈나다 아조타간디야 청다 땡주테 촌즈주다 개친제지 공니라송군 어따따버리 어야 테동나다 다그 청거거거다 저거군이셔나다거다 모촌도르디즈 도모즈리 단더니 인제나다 추다가 아 난청르 가즈게즈 모초요크 아 테동나다 다근더니 워청나다가 니땅 지마 주땅지 다가 섬 차님 로크르 찌띠 아니엘라랑위 알름라 다가 워름치 치성위 청디 알롱네 말리와 세버샤파 옌스 다 저 소르크 종니 다가 아 다다근디에 아 난청더 나카네 모츠기다 땅 타카크 다다가 네수지코니 어떤무가 탑람 망아요 대당나치 워름그 청지지거리 아 다당상 아주 청문상치 워름컨 아 좋다위 나라 다가 워청쟁군다 아지 청쟁군다 짜기다 땅에 되게 나빠글라가 구원이 떠머리 대당난 다조인제나 다 소진가 쇼다가 소탑가는 게 영락len 채치다니 아 캬퍼와 와그 아 떠머리 거기에 와그 니와치니 아 때도니 럭len 영 와그 영랑 그 소진 땅타니 어 떠모 영 아 자즈군데 아 직직 와그 소진 정아 어 떠머리 대당나다 다근더니 송고 노차즈레 뜻잖아 단다 워청도 냐나치레즈나 거기에 아지마지치워리 다 아주 인주 자왕아 그 자와 정원을 자 인주 크게 늙었으리 아 라카나 다그 체르마오니 그게 아디 타모가 맨스리 덴조니 아주 다 조니 샨슴 그 주 테니가 찬유미 땅 지땅에 아 다 청스코노 달리 냐땅에 아 더그 그거는가 다 다그 청스다 저게 시 되게 다 냐이 때 땅나 다 다그 그게 아 자즈고너 청따다 허결랑이 때 땅나 다 능아 아 처거 성거리 다 처거 성나 처리해서나다 아 다 니에 아주 사자라라나 친척능아 듣고나를 특특 오지 말해 다 등의 서우 먹히거라 다 친척을 그나 니와치노 공내야지 처거 까와시에 놓더래 대노 답고 다 처다 흑구등이 어다 쳤다 존재미나 죽고 쳤다 키크죽나 죽고 뜻다기는 알기 좋다리 쳐각성 와스고노 아 범하기는 아다 쳤다 알기노다리 대등에 다 치레즈는 디캄니 치레즈는 다 워름 그 쳐가 다다고 능아 성고스키와리 대등나다 디에 워청다 다다가 알롱네라 페나치 아 로링 나출 로링그릭스 저와 대존니 다가 롱티와킹 네크능니 디캄니다 랑신셰코노 마레다 네셰키와리 아 롱네크 나타고노 아 땅 고이 코르코는 잔자 아 다 니체 마용는 잔자 아 지지 양무이나 담무리 다 롱네 인지 다 조다가 아 차스고너 차탕가 다 조 아 닝롱타와 안다무라 요너다 닝롱이제 닝파르코는 잔자 와그 닝컴 디그메는 잔자 어 단다무가 내오노 너르카 롱네라 페나스 리자라단 더 안더니다근 디게 송고노 따르다 쳇쳇이 이코노 마르토 아 나토니 랑랑 맘바가 랑랑 네파라데 아 따다가 냠뇽라 디 땅니 다른 거 나초자 데조니 네파가 아 젠디그라 다 데조니 다가 쳇고너레다 아 청다 워청다 텐탑게 요메자 너무 빠기다 땅니 디게 구주 마르토 거 아니야 참마게 디게 타크랑 어떻게 통통나 총니 더 무지이나 말이 다가 챵퍼도 알로아땅 형땅 카마땅 리피 아 알롱츠므남 세버시스 다 알롱츠빈디 타조 쳇즈레드나 모네티 아 다샤탕게 셀리송난 더 긍아잔난 드크드즈나 아 따땅성 원메트카 다가 조 루야라 집츠시엔가 연칠라 야라벨리다 아 야크크 다가 아 근년치스코노 셀릭소르크 근년치스크리 아 다 인주 쳇즈레드나 원메트카 루야라 다가 쳔니친즈가 톤땅하다 그가 담친체교 아 담친체교긍 한 데다 그가 홍우던 열권을 홍우던 열권을 타조다 넷나마나 축송거리 레저는 넷나마나 축송거노다 루총총을 타조 샤이스이노라 뜨문 자와요스키요 데이당하다 뭔 라뇽아뜨뇽하다 다 알롱츠브지리 다 그게 알롱츠브스에 고돈다 쳐즈레즈나 동안노 뜨긍인소 챵미도니 아 챵카잔니 넷게 뇽아이니 뜨무고코린소군 뜨무 아르빠가 롱츠브 on the mota warchang da pangas yangna chang karma sarwa chyo me patila waram chomdong siwa dharma jarwa ta ga chosr nin shezam jagpa ti longche na longne ken joms yangna chang karma indi ta zo chang chig chig magdu shekki war chang magdu ta ta chares na magdu sku nongtur zge thunu jarki kishe na aya ta ta ta ga sarwa ta ta ta ga ru me nu tan di chang da tsagi ti na shi ga zab zab cha gu ra ta kage rima ru jo
아제 맨속을 타조라 시그데 잡즈마이나 다 샤마치가 저 샤마니에 저나 남시 차와 조치데 동나다 와그 카르카 아 번데루 차기 되게다 와그베 아 빠정크 지리 되게 와그 안디 청그 카이고 되게 조르비 대인 조그런 되게 루그 마즈가다 어 되게 다쵸메 반 드무글라가다 워름타 워름타 지 워컹가 진우 땅성 워름기나 땅성 워름다 조 다치고나 정은타 지게 다주 카무스리 Janangni yungunu varam injizika ta ta karge ta chas gunare zinjirka zinu ta mura yosari ta zu nankang su suga nyugunu zu korsika chathura tani ta andi zoptara tin jatik chi da tanga ta varam ta chas kaka zini chike zogi yo teiko sarchu sawi tanga tige nyugunu ta mure ta ngiti na ta varam shiiga adziku ta jagar chani yungunu varam ta ang tungu re samga ta te ta ziga lhanjit ra tamu ta chigra meka varam ta zo shiiga la ga loglo azo kuri ga ta loglo ndamu che che di khang ta li loma ga shche li tige shogari ta ta ga to ngari zo yara songna pashang ra o ta zo ni chara yungu ni wayin ni chara yungu ni lhasa ra tangma zo yun na lhasa na chong ra na khamcha zong jo ta tang sang ta na tara meka ta to ngari ra tara ta na tang zong jo soka varam ta zo ta xiga zang nari zang nu jamchan shiga chen na varam sarwa ta zo nge samni jagtang na shiga chama ta zo varam ga chama shimbo cho ni tamo re tang sang a chi chong kong na zong go no tar ka varam ga chama cho jime ki tige ta ndani ra ta ga varam chik chik chadan tamo kutu na yag bo re tige ta varam ta Chomdong suko no chig chig raga raga ili gdong tangi. Tancho ni ta kirge ta taga ndi chasgo ne shibshib maayi la. Ta chomdong ito no ta ta taga chosa zini ta kongni sheko no ga cheng karma. Ti nanga shiida tangi nyenshil tsamziga ta chosa ni zhigi. O tige ta taga warcheng ta tongna chazire etna ta along ne tamchila panasi. Tancho ni marcheng na. Ta nechang chachir depa sugu mepi nang ta marchang da zuri ta zo ngana nechang ta zo go gyo nechang ta zi tang na ta nechang ta ta ca ga lukku ma zhig, khir ka lukku ma zhig o tige ta ta ga kharge nechang sarwa ti nang ta ta che go gyo zang ta waram ra, rang tsa ra ta marka, marka ina marta shku tangi ta nanga nigru ta langi tsak tak cho ki zhigi ta techo ni ti nanga gonyul techo ni papa lang ਆ ਤਾਂ ਦਰ ਕਾ ਮੈਂਗਰ ਗਸ ਚਰਵਾਰੀ ਤਾਂ ਦਨ ਦਨ ਨੇ ਸ਼ਫਟਾ ਗਿ ਸ਼ੇਨਾ ਚੰਗ ਗਿਵਾ ਚੰਬੋ ਮੇ ਕਤਾ ਜੁ ਮੈਂਬਾ ਚਿ ਖਿਨਰ ਦ ਇੰਜ ਨਾ ਸ਼ਪਰ ਤਗ ਦਾ ਤੰਗ ਤਾ ਤੀ ਸ਼ੀਮਾ ਤ ਤਾ ਅਨੋਕ ਨਾ ਜਾਰੀ ਆ ਤਨੀ ਤਾ ਟ੍ਰਲ ਯੋਨ ਚੰਜ ਨਾ ਤਾ ਤਗ ਕੰਗ ਨੀ ਚੰਗ ਨਾ ਸ਼ੀ ਤੰਗ ਤਾ ਸ਼ਖਸਮ ਆ ਤਾ ਸ਼ਖਸਮ ਸਕੋਨੋਂ ਦ ਤਗ ਰੰਗ ਅਚ ਗ ਸ਼ਿਕ ਸ਼ੇ ਕੀ ਵਾਰ ਤਾ ਸਾ ਟੋ ਸਾ ਰਾ ਤਮੋ ਚਗੇ ਜ਼ ਜ਼ਬ ਜ਼ਬ ਗੋਰੇ ਆ ਤੇ ਤੰਗ ਨੇ ਟੋ ਸਾ ਨੀ ਨਿਆਈ ਦਾ ਤੰਗ ਖਰਗੇ ਛੰਗ ਤ ਲੰਗ ਤੰਗ ਨਾ ਤਾ ਛਰੇਜ਼ ਨਾ ᱛᱟᱝᱞᱩᱝ ᱜᱮ ᱱᱮᱥᱟᱞᱟᱥ ᱛᱟ ᱛᱟᱝᱣᱟᱜ ᱱᱮ ᱭᱩᱱᱤ ᱛᱟᱝᱡᱟᱜ ᱱᱮ ᱭᱩᱱᱤ ᱟᱞᱩᱝ ᱜᱮ ᱱᱮᱴᱮ ᱭᱩᱱᱤ ᱟᱣᱟ ᱛᱟ ᱛᱟᱝᱞᱩᱝ ᱜᱮ ᱱᱮ ᱛᱮᱥᱮᱞᱟᱥ ᱛᱮᱱᱡᱚᱱᱤ ᱢᱚᱱᱞ ᱠᱮ ᱱᱟᱝᱱᱤ ᱢᱚᱱᱞ ᱠᱮ ᱛᱟ ᱜᱟᱞᱩᱝ ᱥᱟᱵ ᱛᱟᱛᱟ ᱫᱟ ᱜᱩᱜ ᱱᱟᱝ ᱟᱵᱥᱚᱱᱩ ᱟᱢᱠ ᱱᱟᱝ ᱟᱵᱥᱚᱱᱩ ᱫᱟᱢᱩ ᱜᱮ ᱠᱚᱨᱠᱮ ᱭᱟᱝ ᱱᱮ ᱛᱟᱥᱨᱟᱱ ᱫᱚᱱ ᱛᱟᱢᱱᱤ ᱟᱠᱟᱨᱜᱮ ᱢᱚᱱᱫᱮ ᱜᱟᱞᱩᱝ ᱥᱟᱵ ᱭᱟᱝ ᱯᱟᱱᱤ ᱚ ᱛᱟᱢᱚ ᱭᱮᱱᱥ ᱠᱤ ᱭᱟᱨ ᱟᱭᱟ ᱛᱟ ᱟᱡᱤ ᱪᱷᱟᱝᱥ ᱠᱚᱱᱫᱚ ᱫᱚ ᱠᱚᱱᱤ ᱥᱮ ᱠᱚᱱᱩ ᱜᱮ ᱛᱟ ᱡᱤᱢᱟ ᱛᱟ ᱪᱟᱣᱟ ᱨᱟᱢᱱᱤ ᱱᱤᱠᱷᱟᱝ ᱡᱤᱢᱟ ᱣᱟᱴ Tsawa nga ki nanga ta ta ga shetak siri. Te tanga ta yinju tsawa nga siku nama ti zima nda tangsa nginzinga laka ni karge nraga siri. Ta laka na chige zi chige siku na rachu namu, tserma namu, tong tong yo ni karge tamo. Te tanga ta ta tri fshie tsa si, ta nda zu tse she ki war. Tri na ta chu huynchok jazi ka zu vyatsa zi na chung na ta tri na azi tangma na khangzi namu tari. Oya, ti she ka ta, ti nanga ta, o ta ni tri sim go ga si. Ti sheka indi tazu ta huynchuk jizika di zima shang dindra shu nga ki nga ta ta ga ni jama kong ra jatsa. O ta tzi tangi ta shik sima nyayi langnu ga lam ki nga ta ta ga zima ta ti sheka nga ta chi ki nga dhag zhig tangi ti kawa ka ka sangnu ga ti chang ti nga zi chang sir ka ski war. Chang da jambun ta zoju zike samuri. Di chizga penga zina ri tsira kaima ga long. Ti zho ni chasir. ਉਹ ਤਾਂ ਤਾਂ ਚਿੰਜੋ ਮਾਸ
아따 르기나 르크 창라가 시크다 니냥아 딱리 가르동조라 세크 아딴데게 저 창라라 딜라카 하타 토게가탕에 아 나마근 고그터리 따따 딱리 가르동서고노 점천처레다 존나 그거 르파탄데게 티 아가즈크 무나무지 아니그라 나라데 고시가 르긴자인 어디 리파타 지총거 리파타리다 인조 어디토니 르로 니제 양나다가 섬젠 양나 체르모이나 양다가 로니 양나 로 섬젠고 또모 통화라 체르모스고노 다 르그리 르총총 어디 리파 강조 아 디르파 츠무즌 조르나타 아 차라 르르기 땅 덴조니 다체데나타 아 르루 루흐슴론바 어따다 공시에고노다가 통화라 아 르무 아 따다가 루흐슴론바 체르모스고노 디 강롱가다 어야디 다가 촌부가 하 메프르시와 웹시 크셔프르 동와라 지위 다가 어 첸덩시와 팝담니 조스르니에비 글름라 워름치 치성와티 어 롱네 캔세션 차프르다 리위롱츠 도노즈 다지 청스군들이 대당나다 다가 데인제즈크 다다가 치기처레즈나다 아직 총거를 빠따고는 아니 처레즈나다 다가 통설가 리파긍주 대당에다 르카 웹치다 다가 라카 치고랑당다 다가지기 어 대당에다 다가 크게다 다가 디나 다 다근 챈스고노 다 청쳤다다비 어떻게 다 그게 청 아니야이 랑당나 어디능아 다 워름 그 쳤다능아 시 어떻게 그다 다가 시청 아조기 와레스 대당 니처가 팽거다즈나 어다 롱넬 탐치 세션 차버드 리피 롱츠와 팽게즈 단데 있고 아 팬니란도 지금다시 아 리저라다 강타르창 소르크 종니 인지나 만바르카근데 나마나 소지다땅에다 넬 나마나 소수치 코노트레 단데 망초자 아주 망소콘데 아 라글레나 지게 냥카요치레 아 지게레드즈나 시그니 인지나 아주 네잔데 모게야 아 차즈고너 점선란루 마히가 아 디한체니 인지나 양디 망뇽가 텐츠자세치 단더카라타모 아 마히가 단데 코 게르긴라 티와 크시가 아 종드르시가 차데일리다땅 어떻게 구조마 랑아랑아 되게 구조마리 대당나탄 드니에치 인제나 만청스고노 만청거릭스치로 왔더리 단드니 사시 고제즈가 처리했던나다 땅성 아 아주다가 리그닌던 리고노 탑고 아 잠르크다가 동릭 소릭다베 옛나 처리즈나 만청즈이다 그지 청근나다다가 어떻게 알아파세치는다 아 따다가 르데도르지세치는다 너무금맨 다 땅성 인제나 아지다가 방지 아 다자르케 그 그치스고노 방미 데워챔부탄다 온 너무 남아나 쪼 야사 금버땅 지완 너무 벙이 됐던 너 통고노 띠냥아 만청스고 가시 대단하다 아지라 특히 지나라 촌나르자 강타르정 아주 인제나 다다 글스원된루다 아 청던데게 냐이 됐던다 청모마 좋던 다르다 늑히 가이키요 대단하다 처리즈는데 정차우노 처지인느레드나 크게 청이인느레자라다 공니셰군누가 청쳇다 하정마느리야 아 대노 답고다 처리즈나 리송라 문노정 아, 내 소르셰파. 그게 때문에 놓다고 다 채치 때문에 놓다고 나주지게 사친. 다다가 아주 청 저던 거 자청 거는가 아, 다 야사 근바란 너무 방이 통고는 때 년카요노 점선치. 그거는가 청치게 돈을이. 대노 답고 쓰려는 나다 청 통주 닝에 지금 청아 간다지만은 청도 주다라 통못합니다. 때문에 연습고가. 대노 답고 다 더조 그게 년카요니 때문에. 대노 답고 다 쓰려는 나다 청마 근데 저 잡잡이교다 개천재즈노. 대단하다 당선인지나다 다 공리시에노다 점질 대노 잠능 식처 콜라 식처 그로고 도노 답고다 처리즈나 서제 당질 아 오일 자일 성마가다 다가 검처거기서 처와 청거기서 처완다 성마 판천나다 그 추즈고너 아 다다가 총질 친노 답고다 처리즈나 아주 워크처 속고당나 오노 녀르가가 들까지게서 사우 질로인 주게친데스 아, 셔지크 녀르카가 청차즈 통곡가 아, 능지크 차즈 통곡가 아랑사 랑유니 차즈 통곡가 어떨까 띠다땅에 따처리에나 청다 통나라 영토화 땡규다 다 개치네 더마르토과 랑아다와 그 르르트토쿠 라가용에 따땅성 아주 스스로 야르지 죽었고너 대당나 라가 고르무 차즈 용고너리 아랑게 청육지 구요고너리 대당나다 다 그 처리에나다 나마나 소터지 통난도 노 크메크라라다 대고치 히데땅다 땡규도 개천제즈노 더 마이나다 치레드나다 휜조제즈거든모 고닝이셰코노다 아제 땅성다가 사르 사르모르칸 조미다 다가 홍지 통지다다 홍지 거감 강리니 땅다 다가 아녀스 그 담비 섬리저리 통군들
통특권의 점천실에서는 그거는 그 청취도다 막아지 청취 그 찾다 마누다 저는 말이 마즈 나다 지려서 나 멍아 통탑 그래 대동나다 오마젠 것다 디 스지바즈 그 지금 리리타 좋다 항상야 할리야 아 무차야 더무가 니리 어야 당만 가서 총리다 좀 가서다 그 언디 만큼 잠바르 그 롭종아 송용아 아 롭종아 송용리다 좀 가지 만바 총총 그 나나 레셰바 소마 진이 더무요 그 더무가 치케 있고 그즈나 아다 때는 와그 리카네도 리 차송나 던조다 사르춘 좀이다 땅다 청통주 아다 청통나 그치스 통계와르즈나 다청 아조다 그니 청커도 통노 말이 청커마 통노 점천실에즈나 청커 그 정의 머신노 치 대조니 청커도 따라 통탑거네 그 그치 아지티나 히고 가능할거든 우주 관열이 되게 녀고가다 또 조치크기다 녀녀 지그 잠부일렀다는 나도 치스가 통권 대단하다 나다 체레즈나 갑다 이고가 소르무셰고가 아 옌롱오 통고가 딱지 오청통 다다 오청통나 능거다 그 청치트 아 쳇다 마누답고 따라 저제메까 딱식 공오 통그래 아야 뜻해 있고는 더조다 오마쟁 거다 다가 녀즈클리카즈 마레삼고 대노답고다 청데 그시가 잡잡이쭉 개천데 아 로커다 다그니 공리셰고노 당상한다 다쳐고너 골라식 지잔다 모이나 지게자 식지가 안나 모자라 삼난 드그너리 나 저터 저던 거 런거 머그라 런거 사크자 런거 디와 초한다 조라 지거 조 년년다 지 녀즈치나 라르자지오코 어다 디가 사수 통수라가니라 몸상 지대나 모차라라지 대노 답거다 청다조 아 지게자 지거서고네 제만느니 아 삼반느니 그게 모즈르 테노 탑고 통줄아까니 잡잡이고 다 게티 닝에 담고 자구라 담고 카일리 토나 쳐레즈나 아디근 요탕득탕 뜻히 아랑거라 통신 득히나 지 앱체니 아 담모즈르 테노 탑고 인더니 다 다가 서즈고너 아주 총수과르까가 총통주글아까 요힌드기 지요 잡잡이고가즈 노 짐선테이 테도나타 다근더니 다 삽칠 쇼바 아 돈선 동우다가 시그 파니스처시야바 대전이 다가 니와인제나 공고 판니스처시야바 선바인제즈 그다가 북고 판니스처시야바 더셸리 공니 차송 대동나다 다처즈레드나다 돈천 조아 아 시그 판니 아 다 셰적더시야바 스고는데 인제나다 다가 마라 시리리리리 셰적아바비다 땅다 리리리 오초이 쪽에 뒤쳐대 통통 삽지 조안데 시지 철스고노 디나나 다 리리리리 오초이 쪽에 대다가 다 아 소징거 다 조다가 오크 소르크 존르그능 나오누가 다다가 사마라 꿈거그 모토이 준다라 된로니 아 다다근디 돈사 나와인제스 그다가 땅럽거 진초커시 어단더니가 치사닌더니어 아 대동나 다다가 소징거 다근데 인제스 그다 시그 판니시 적듯이 바스 군 돈선 저와리 다 돈선 저완데 인제스 그 낭시가 양 돈선 저 아 대단한 지금 이제 나 제저가 좋아서 이거 레스템비 시스 건우 다치우치 다니 니와 이제 나 다다가 아 제저가 레스젠다 템비 시스 건우 다 니와리 아 다니 삼바 이제 그 다다가 맹가 총희능 나 때오노르가 그 다시가르 아 다 삼바리 저와 이제 그 다 양력제비 형디라서 거가 능나 때오노가 시 어다 대단한 다다가 능시가 돈천 아 저오노는 거다 안 다니 이제 나 다 토머 돈선 저와가 세가 판니 셰적다 셰바스 군운데 인제즈 거다다가 저거 군이 다 셰셰반람 아 단데 카싱라다 크레트가 메크라단 군이 아 세가다가 존르그라 아 담무가 코르니 오촌 돌디지 땅다니 다 시리리리리 오초이지 담스 대당하다 톰레 인제즈 거다다근다니 아 공이 자라 섬츠 소트가 땅다 나오노 따르다 어다 시땅 꼼치 쳇나 셰지거 어다 시지 츠르 히브샤위 아 레언디낭나 치케 송오케 다스나 시지 츠 히와라 시콤니스 단데 고든 제즈가다 담바니와 시지크낭가다 다가 자츠크리 아 데이당나 예토정근 데케 송오케 데이당나 단데 인제즈가다 시 송와빈 오지 소르 아정데 다가다 자브르샤위 지티라 시탕 콤시 다르그니세이 테 송요지 데당다 조오케 소아르카가 아종르크낭니 시스코노데 다다가 다 시자라 콤 거르그지 데다 다가 거게 아르가 아니세이 데 땅니 텐겐젠란루 요크 아 데당나다 다가 스르 인제즈크 시시바나 다가 리송 소르셰피다 판시지지상 아 지다가다 쩨멍이 임바다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소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다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진양다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즉진질
1: 나는 베이징에 대수로 제가니인
2: Kormun orkul alon tinge di tog sarngir.
3: Nyankuna ba chena ba demo ina terang nap cher sigir dab ja pi chi ni tang ja sigir da tik pi chi ni kha or sigir da tik pi chi cher gin la za ni ma re le. Che chi tir tar de tog sarngir le san la nyam bir gap su che.

다담비 친예거니네 샹친의 샹리 샹대 팅기 샹친 토릉 마마 참캉당 샹친 마마 셰슈르 캉에 샹친의 셰대 팅네 샹친의 톰라 다클 도담치 샹친 고총냠디 냠들 캉에 샹친의 조리 등 참친친 팀지 데크급든지 냠들 남비 살릉더 녀리 총답디니 제용제 샹식 판지 톤실 링니르 외출 헐리 차드나 덕동위 쇼디 지그득 샤춘 총디 르곤든 헐리 럭답시 바등에 랑리 샹친제 쇼디 지그득 리던 캉라 촌 용니 고르시 산고비 총디 땅 지는 슝 알다나 다통 제 쇼디 지그득 데 샹식 판지 톤실 등 링니르 외출 지제 멈청 샤우르 차외우자 차우요 바등에 나나튼 제 콘터 쇼 용니 랩시 바등에 응원시르 고군제 망초 제 시그득 자르지 랑쇼 소제 셰트 쇼디 기외체데 Nyankha dang ngomil shingin haa chuk ngondun ng tangsib shi paa dang rinba guarni jigdig sitob zi di guagdum dodam dang tosib takchub shi paa chamtar bshekhi chirag dung waa Nyechil lagtar nrenchil ng tangsib takdung waa dang chamgil ng ringgwa jib shabshil njognin ng shibshir takchub shi paa Khoyimchun jodun kag chig jigda ji shibshir shi ni sikhi chenpo chabar shi paa Jatuk jinchung la shtarkil dodam shekhi chirag dung waa dang logdil chongdun lirtag ji chongin jibdan takdung waa 자투크 참글 징글 전송 샤출다 동덕 찬능 동지리래

야, 저도 신담제 형님이나 청물지 죽서 제초청마 리모이나 조시담빈 군주를 몬다긴 저크등드고다 당다영 초청망아 저 담모아강노게 히르게스티라 청청때 선훈 오르클랑친지 체드나 청물지 죽남라 고직시비 나 청시비가 슬타통 렌스몽니 한등 좀다 아이나 린슨드근 논슨바 아치 노르서인 영철이 성우스클롱튼 그 즈미클롱름드질리다 땅이 최초등 냠드 아야는 그 공성으로주 그 가와숑노데 나른가초 첨보치기열 라든담 그 조보총총 조영 대비진 비문된시

0: 야 디나 디릉거 자 바성니가 나 총시베가 칠 타성린 친다가는 아직은 가르신다 주보 총총서를 조기 등지르가 참바 등 티바 가르치가 참바 르비 가르콩거 참바지 참바 총어슴 고르시율 디릉거 조기 등지르가 참바 총은다가는 아 총어르글롱 챙거 런츠 끄능니 영 챗다 주보 총총서 아야는거 공승거 럭지서 고르시요노가 실어 동무인지나 롭적 총총 제가 노르글롱노가 레잉 반디피 러시르고노가 실은 헤모즈가 디민다룽 조보총총 군부 돈적글롱노가 얼동는 크시글러시르고노 동는데니가 디른거 조기 드긴지르가 참바 총은다기능아 고직시율 디미스크 영 디른거 조기 드긴지르가 참바 총은다기능니 조보총총치 아른거 랑끈 젠통 옴지리 짜릭시요 큰거 조보총총요나영 스카프톤이 린친 타통거 글음나 피버가프사시 린친 타통 큰거 카프릉 응정 특거든 치우 특슴니르가 슴든 얼응아당 특거든 치우 특슴니르가 슴든 드기노 야 참바 니완지나 조보총총 참마게 히슬따라 티바 가르치크 참바리라 영 티바 가르치크 참바 총은 더서 천용지나 조보총총 속에 실히위 담질 등 중세파 등 스탐코이 뚜과 등 감출 카클라스과 세사게 스타보총총스그리 레디나 디릉 티바 가르치크 참바 총은 되게 능아 아직은 영 아른겐니 조보총총 속 냠질이 조 자득시오노게 스탐질인지나 가영슬제쇼바스르고노가
1: 버시 땅 시 태용가 스탐질세니 너무가 스탐질스기 영 조보총총 체인 헬마 고득샤 체인

0: kalung lorale
1: jin mali shapchi alorale
0: jin gergen bajin lorale
1: nang hori tenjin alorale
0: chokpo chonso tho cheto na chosi bi ga chlen jin jo joki jinje jo champer shini alang ga ta de jo senjo rover ga so sho
2: Yana chung chubo cho di na dar tayang cho di rung ge na chung si bi erga cilin cin da ge zhanba tang bu jo ki tingjir ge nang shik jo yel. Re jo ki tingjir ge zhanba chung di ngi na chubo chung chung ci rung ge galang gan jen tong om sa gash tago chung chung zi gri da. Di rung lin cin ta thong ge shkilam ji li da tangi rung galang gan jen tong om ji zi li bja dik si yo keng ge chubo chung chung yo na di dar ta ni da lin cin ta thong ge shkilam ma pi wa kura lin cin da gan don sin ba a chi nora cho ge ngar sin 드보총총치 카브라그이 린슨 타통킨거 카브랑정 특거든지 득스미니르거 썸든나르가당 특거든지 득스미니르거 썸든트인 야드간치니 공리 데랑 아직 못을 시슨 바터 저기 튕저거 참바지 혼데그나 아직 영드보총총초가 야는 거 공성거 럭치스 고득시요노거 아 럭치 알라라랭거 럭치인지나 소조총총 제가 노력을 받는 거가 나영 반대별로 세고는더라 되면 다른 조포총총 군부 돈집 가는 거 동른 급식을 세고는 네가 거기시요 더세다 야디나 토마르 저 정말 그 냠게 소조총총 제가 노력을 받는 거 나영 반대별로 세고는 거 레옹디 냠게 진행하지 못해

야, 저거 청청서 따서마 공리 추송마가 냠기 로저 청청 제가 노르가 롱노가 반대비 러스르노가 저치 담비 실라 냠온데 로뇽 탕식 시나리 데나 실런데가 영 저거 청청서가 가야는 거 공성아 저치지 카드 사라식 난여비 자히 혼된시 레데나 실라 냠온데 냠노가 토니 아직 이 하신데 이런 거 어렵게 가르친 거 참바 청운데 그 나가 조보 청청소 자직 시요 나가 얼른 담비 태그 저한테 지금 저주일 얼른 거비 조보 청청치 아르까 자르진이 좀 다당이 나와 스톨라 아직 연구 이런 저주 그 저하게 가시나 로 나야 지스 뜻이라 야 저보 청청서 다 저거 얼른 담비 저하지나 가나와 할때리 년고님 저거 층 합시 대응 삼루 땅이다 땅이 사우 일란증고가 팀 저거 얼른 니르고가 차르고잉 영국 저보 청청서 나도 무서워릴 야, 디나 다스타지 그 루응이지 서서고노 조한다는 제주일. 루응아긴 호나, 조마 루응아릴. 오나, 루응아긴지스, 조마 루타인지릴. 야, 디른 그 조한다 하진 그 통통지그래, 디젠 그 조보 총총 청마 그 사우이리 구요지릴라. 로르닝훈라 카프통아코 게데 조보총총치 조아가 렌토송나 렌토킨지 조보총총나 등을 지마가 나총시비 가츠 타통 린승근나 촐라랑니지 년도비 실은 해모 강릉식 샤기 럭치기 쓸때 거득샤지 옌

야 나 총 쪽보서 데나 데른 그 티바 가르치 그 참바 중문다 그능아 아직 그 쪽보 총 총처래 도물래 가영슬제 쇼바서고 노게 다시 대충다 그능니 아폰 듣기 가라야 알바서니 아릉리 우게 너그친 그 담지즈 쪽보 총 총처래 냠질 샤제인 야 데나 냠출 마시노근 허나 로퍼 총총 총마시 제즈가 데른 그나 총시비르가 칠 타송 렌츤데인지 나잉 아자 바승근인게 타통 그 렌츤데라 디르팅게 로퍼 총총치 데른 그 티바가르치가 참바 총원 더질리 잉 아 아치등 냠데 로퍼 총총츠레 담질 냠출등 데문 다른 칸츠르등 아랑니지 니치르데노게 타시 회티브게 회럭고 뇽츠르 데문 다룽 영 독화등 담괴라스과 도보총총츠르 냠츠르샨도나 하르신드 린츠 타통거글름라 페퍼가스시 린츠 타통컹가 카브릉증 드그든치 득슴니르게 섬든나릉하등 드그든치 득슴니르게 섬든트기인 린츠는 돈슴바 아치 노르초게 하르신드 도보총총치 카브라그일 아픈 듣기 가라야 알아. 아난 하모 하모식게 디스. 샤푸느 소츠게 근진능게. 치 지득담비 샤즈긴 더서고게. 샤푸르 메홍스타비. 세와 마르푸 마르푸즈고니 마츠게. 샤우 라르질라스타비 아라초 차시긴 요파리. 디마츠라 아마샹 훔모스타비 조르프 요카 요카즈그라 카시 덴지스타비 스캔그 헤모 헤모시징 요바리 디마츠라 다룽 셈친 담츠라 아로세프르가비 셈바 무시징 요노그싱그 코네 소츠그 근제 츠그 도르타와시 임바리 닌시 아픈 듣기 집이 종아가는 희응오 자신 성기 흐뜨무 새끼요는 고등스 크르게라 디 조나 돌이 다 크르게라 자득 한바 나츠즈기 이즈그라 온징 스카프딘 즈그나 어틀그 포이노거 쟁그 어틀땅 타버 얼음고마

다 신청 라사니 시라토노네 인 던들리다 다 쥐적은 조고 던들리다 신청 오초 송스 던이다 신더진르 nga ganda samand sun khwa zon ta mar shigi jok ka ya da sama sa jum boro de no ta yan sar ki jok ka chi te dun chi zin zin den da shin tyong ab jang ar gen chi chi zge chinga ta sa zon khu ni da nga wo sam bu chang ma sa jok ka de na da ni ga ju ji ka jo zin den da ni ga long wa zge nga song nu da xia bak ta rang chang ji dok den da kan ni xia bak ta rang chom ma ra wo ra nga ni ga ju la tak sun den da xia bak ta rang ma ra yong chi ya ju chi zga tak sun zin 더니 신청은 더진 나 사사선은 후니다 버식은 무슨 부 참아 살리죠 그 어체와 증거 톰바이 원정아 증거 톰바이 오청아 아미치 트렌즈 더니 버식은 더진 니 근다스만 듣순 콩아존다 마라 시기죠 그 에다스 마사지 버로드는 오노텐 살크지죠 그 콩아트 니카크크 맵본스가 라진으로 니카크크는 치는 와서는 니다 샤프크트는 거 오 신청 처음은 듣 더니 신청은 거 먹던 처럼 치즈게 추잡게 떠버던 거리 저 가서 대랑 샤 지난이 상고인 저 손도 뭐 과정이스 되니다 어 샤박던 거 자치티노 뭐 맞다 번다라도 뭐 잘고스 된된 뭐 지껏 번다 샤 지난 거 하참스 게너스 당이 저 샤무히 진이가 야라소라 접근하나 먹고요 돈도 참아 대고자 디다 치에 주시겠어 단다 이 니가 야야지 야라 손 먹고 저 손 쓰다 니다 저스그나 먹스 총 거니게 먹고 저 말아 호랑 니가 줘라 특손 니 먹고 말아요 진아 저 치라 특손 니다 신경 거 나사서 손 후니다 너 숨부 참아 버시고 세줄 거 워쳐 숨고 톰바이 원정아 정고 톰바이 워총아 아미시 트렌즈 더니 버시고 너 근다서 만득 손 콩아존도 말아 시기죠고 에다서 마사지 좀 법도 놓더요 시작 시기죠고 콩아도 니카르크가 마폰스 간다스는데 니카르크가는 치로 와서다스 되니다 먹고 오 신경 초문 즉 신경 상관 튼도 지쳐서지 죽게급 잔차도 응어리 조카성 대랑 샹도 모마스크나니 상고인 저 총도 응어 과정이야스 되니다 먹고 니게 안 그렇게 찍디노 뭐마 잔찬 잔나 도무 즈고크 딘 응어 잔찬 더 메나 응어 샤비나 치치 마르즈다 당이 주샤미히 치니가 야라 로아나 소라 아 로아나나 아크타요 돈덕 참마 데코자 디다 치요 주샤히 단단 니가 야라 로아스크나 손다 아크타즈 총 단다크니 아크타 초마나 호라 응냐 줄라 특손 단다 아크타 마라요 진야 주 치스가 특손 단다 신티옹 nga la sa song nu fu ni ta ngo sam bu cha ma bo shi ge sai ju ke wo qie wa sim gu tun bai wo zhong a jing gu tun bai wo qing wa a mi ji chen zi de ni bo shi ge nga gen da sa ma de sun kwa zon ta ma la shi ge ju ke ya da sa ba sa ju bo de nu ta yin si sar ge ji ju ke kwa ta ni kar ke ge ma pong zan zha ge zi ne ni kar ke ge ren qian wa zan zha ge zi de ni ta a ke cha ge o xin tiong chou men zhe ge xin tiong a ke cha qi qi zi ge zi 중국어 목걸 어 녹화가 될모 또 참만 거예요. 저 가서 때랑 샤지나니 상고인 저 처음 뜬거 과정이야. 된다. 샤트 아샤 아크타가 넘스 잡이. 어 된. 나 고나 니니 목걸스가요. 녹화나 녹화 될모스가요. 어 당이 저 샤무히 진이가 저 선부 야란 줘라. 샤 아무 총초 줘라다 디다 진이가 주셔. 된다. 그 조선 부샤 아무 총어 조선 된다 아크타 샹 총 총 말아 오브라 그니가 조다 특선 된다 샹 총 말아 왔더니 진야 주 치가 특선 된이요 신청고 다시 기타이 나 사사존 후니다 너선 부 참마 버시고 세줄고 我 제와 증고 통바이 원정아 증고 통바이 我 총아 아미지 트윈즈 된이 버시고 샹 총으로 nga gunda samandik sun khwa zon ta mara shigi jok ya da sam masaj um bob du non te si char ki jok khwa ta ni kar ka ma pong zan da zin ra ni kar ka ren chi ro zin da zin de ni ta ak ta ga a shang wo chung le ga ga xin tiong wa le no ki ya ngung go go mo ka to kwa ge der mo da sam ma xin tiong ge kwa zhen de zin dan da shang chung chung ge o xin tiong chou men zhe ge 다 아크타 철급 신청 소통 버시 철급 시라 요라 소청 드니타 버시 럭소 지시라 오츠 갑데다

야, 저거 좀 충치 나스텀라니리 아니 지은 거 메라. 야, 되나 삼더니가 저 정말 그냥게 다른 거 저기 된질 거 삼바 정원데 그는가. 아, 고득시요 노 소득 총총 건부 돈적 걸는 거 급식 럭스 이거 노그 실은 해몬데 시기는.

0: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리가 로그샤글이 녀리 가르콩
0: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1: 로세저 제충 자위 가르콩
0: 나총 로든 단세아르 미 가르콩 주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총 시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에 가르콩가 참브르식다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가 제츤잔
2: 야나총 접어서 디나타 타양을 쳐대는 거르비 가르컴그 참바 청운다기 나식 조엘 레디른 렌스는 고르참마트 아직 지초 디노가 로든잼 비타크 저와다 딜링키 큰거 접어 총총 요거 야 디나 지초 옐라 칸노가 딜린데 은드거 참마가 사우케시 뉴고 아직 다타 데른 공니 디노가 저와다 딜링시 조엘 Kungni tino ga chwa yinjina, lu ngin hun la drama lu ar nga yin. O na lu ar nga ye jisi drama lu ta yin ngi se gu nga chwa ndaril. Ya chobo chung chung tso, lu ar nga ngin hun na drama lu ar nga yin chi, darta lu chi yin gu jirila. Lu ar nga ye jisi, lu jo nga yin nandika. Ya chobo chung chung chi, sam lu tang nun zhe yo ge,

0: Редагы татарка учу чели кансык жаңнара ди яң диман дан жыксаты чели деп жеңил хомтырышын ичи цуқы ганда ёнгу ди лисика нертанта чумузгин на цамага тетсигиз дан жыкку кытыгы чорынгин сонышачына чели деп жеңи да пачыр чу хомтырышын ди ернезил хомтырышын ди нертон ерчиг нерниге бардыр эла
1: ди
0: варкыптыгы та чорынгып жаңнугы чели деп кыргы лисика нертанда чумузгри коркып чумузгы ри
1: ди nga nishto nikta ni du ni zata sinim ta ga ta nishto nikta chu ba yang sin zga ji te ni ta ji chu so ni ta ta yang sa ra de ta la nyam ma zga ra ta yang nga chun de chik se gu na chali ji ge jong ni nyong nu de zga zga jong na ji kus ku ra ta zga mang kha ge ri ya
0: ji ji
1: ta ma ale tum zra ta ga ta ta ta ni ta mi sin ji ge ta sin de da sin ji nga na na ta sinim ata injinara da kirtun chuga na injinara sinjin da jomu da chu sakina chuko uk sama ti yuzin yungu mo
0: riya
1: ata sinjin na nya ni tu zo na mek tuna da da sira yemi yenge jira ta tena ya tsuge ja tsutra ma chinu da gorku tsuge zo yunu atmu riya
0: riji Tata hi chik shali ona tarta lechen den nyan gu nugu nyan khanda ki chunara u cheli ka na ta korkab sigi zi yo khandu lir naas chaar gu nu yo chiri tana cheli tal hobjung yinar kaabli chis gok
1: kaabli ta ta yang simzi dungori inji na ta yang izi ta zi yuzi mandra gu mu izi na ta girin gu thukchila nyan ta ni ta li sa yu na li sa chito me da adun zinjira da tumzda rungi zimdinga tixi sanga chukumu da simzindu na da da ranga tumzikuma chukumu da rungi di da simzika talimza ju da si simra di maata ju da chukse gunar di suni chiga kakchimbo kata yang nunguri yang si sim chunga tanru kogasi gina yang da di tubra tumdi yara peli tigna yang da rungi zigi di tubra chingzi ᱛᱚᱢ ᱵᱩᱜᱩᱫᱩᱢ ᱫᱮᱯᱮᱱᱟ ᱥᱤᱜᱤᱭᱟ ᱛᱮ ᱫᱤᱛᱤᱱᱟ ᱞᱮᱱᱡᱩ ᱛᱮᱭᱟᱱ ᱥᱤᱜᱟᱹ ᱨᱤᱢᱵᱟ ᱛᱷᱚᱨᱤ
0: ᱱᱟᱜ
1: ᱠᱟᱛᱮ ᱛᱟᱥᱤ ᱥᱩᱱᱫᱟᱱ ᱡᱚᱜᱚᱨᱤᱭᱟ ᱥᱤᱜᱟᱹ ᱛᱟᱨᱩᱝ ᱜᱮ ᱫᱤ ᱥᱤᱥᱩᱢ ᱜᱟᱱᱚᱱ ᱛᱚᱭᱱᱟ ᱫᱟ ᱠᱟᱝᱜᱚ ᱪᱷᱚᱥᱛᱟᱨᱟᱫ ᱢᱟᱭᱠᱚᱜᱟ ᱪᱷᱚᱥᱛᱟᱫ ᱡᱤᱭᱚᱨᱟ ᱫᱟ ᱛᱤᱪᱩᱢ ᱡᱤᱜᱟ ᱛᱟᱥᱢᱟ ᱫᱟ ᱤᱢᱨᱟ ᱪᱟᱨᱠᱟ ᱫᱟ ᱪᱷᱚᱥᱛᱟ ᱢᱟᱭᱠᱚᱱᱚ ᱥᱮᱱᱴᱨᱚᱱ ᱡᱚᱜᱚᱨᱤᱭᱟ ᱫᱟ ᱛᱤ ᱛᱚ ᱛᱤᱥ ᱵᱟᱭᱟᱱ ᱡᱚᱱᱟ ᱡᱤᱭᱚ ᱪᱤᱱᱟ ᱱᱟᱜᱤᱛᱟ ᱥᱨᱤᱛᱟ ᱞᱮᱜᱚᱨᱤ ᱥᱤᱜ ᱥᱟᱜᱢ ᱟᱛᱟ ᱛᱟ ᱭᱟᱱ ᱛᱟ ᱪᱤ ᱥᱮᱥᱢ ᱫᱚᱨᱤ ᱛᱟ ᱪᱩᱠᱩ ᱡᱤᱵᱱᱟᱭᱟᱱ ᱛᱟ ᱭᱟᱱ ᱛᱮᱞ ᱠᱚ ᱡᱚᱱ ᱨᱮ ᱛᱟ ᱭᱟᱱ ᱥᱮᱥᱢ ᱫᱮ ᱪᱤᱛᱱᱟᱭᱟᱱ ᱛᱟ ᱛᱤ ᱠᱚᱨᱚᱱ ᱫᱮ ᱥᱤᱜᱮ ᱛᱟᱢ ᱫᱩᱢ ᱫᱮ ᱛᱟ ᱛᱟ ᱥᱤᱜᱮ ᱠᱟᱠ ᱪᱤ ᱥᱩᱨ
0: ᱡᱤᱭᱟ ᱡᱮᱡᱤ ᱡᱮᱫᱟᱜ ᱛᱟᱛᱟ ᱪᱤ ᱠᱚᱱᱤ ᱥᱮ ᱠᱚᱱᱚ ᱪᱷᱚᱨᱤᱝ ᱜᱮ ᱪᱤᱨᱱᱟ ᱪᱷᱚᱝᱨᱤ ᱱᱤᱵᱞᱤ ᱛᱮ ᱡᱤ ᱴᱩᱣᱟᱨ ᱟᱨ ᱜᱟᱨᱱᱟᱝ ᱜᱮ ᱥᱤᱨᱛᱟ ᱨᱟᱝᱜᱟ ᱯᱟᱥᱟ ᱯᱟᱭᱤᱱ ᱫᱤ ᱥᱚᱱᱟᱨᱟ ᱪᱤ ᱨᱟᱡᱤᱠ ᱪᱷᱤᱜᱛᱟᱝ ᱱᱮᱥᱛᱟᱝ ᱱᱟ ᱪᱚᱠᱚ ᱠᱟᱨᱜᱟ ᱛᱟᱱᱤ ᱛᱟᱛ ᱭᱮᱛᱤ ᱠᱟᱨᱜᱟ ᱪᱤᱨᱤᱝ ᱪᱤᱨᱜᱤᱱ ᱫᱮᱡᱚ ᱪᱤ ᱧᱟᱢ ᱡᱚᱜᱨᱟ ᱛᱚᱨᱱᱟᱝ ᱭᱚᱱᱤ ᱨᱟᱝᱜᱤ ᱛᱮ ᱪᱤ ᱧᱟᱢ ᱡᱚᱠᱚ ᱫᱟᱛᱥ ᱥᱮᱠᱩᱱ ᱛᱮ ᱛᱟᱵᱥ ᱛᱮ ᱛᱟᱱᱟ ᱨᱟᱝᱜᱤ ᱪᱷᱚᱨᱤ ᱱᱤᱵᱞᱤ ᱧᱟᱢ ᱡᱚᱠ ᱥᱤᱱᱩᱨᱟ ᱛᱟᱱᱤ ᱛᱟᱨᱛᱟᱜ ᱠᱩᱪᱷᱚ ᱨᱟᱝᱜᱤ ᱠᱟᱨᱜᱟ ᱪᱷᱮᱞᱤ ᱛᱚᱵᱡᱚᱱ ᱛᱟᱝ ᱛᱟᱢᱵᱤ ᱜᱩᱱᱤ ᱟᱛᱟ ᱪᱤᱜᱨᱤ ᱭᱟᱝ ᱛᱤᱥᱟᱯ ᱛᱤᱱ ᱡᱚᱠᱚ ᱱᱟᱛᱟᱝ ᱟᱨᱛᱟ ᱚᱥᱜᱟ ᱛᱤᱱᱟ ᱥᱤᱜᱤ ᱛᱤ ᱱᱟᱝᱟ ᱥᱢ ᱭᱚ ᱪᱤᱨᱤ ᱛᱮ ᱧᱟᱢ ᱡᱚᱠ ᱪᱤᱨᱤ ᱛᱟᱱᱟ ᱪᱩ ᱨᱟᱝᱜᱤ ᱢᱟᱨᱜᱤᱱ ᱫᱮᱢ ᱥᱩᱱᱩ ᱥᱮᱪᱤᱱᱟ ᱨᱟᱝᱜᱤ ᱪᱤᱜ ᱪᱮᱱᱠᱷᱢ ᱨᱟᱱ ᱛᱟᱝ ᱜᱟᱨᱛᱟ ᱚᱥᱱᱟ ᱪᱚᱠᱚ ᱛᱟ ᱡᱮᱱᱫᱤᱝ ᱨᱟᱝᱜᱤ ᱛᱚᱱᱥᱪᱤᱫᱤᱱ ᱥᱚᱣᱟᱱ ᱫᱤ ᱪᱷᱚᱱᱟ ᱭᱩᱱᱤ ᱟᱢᱟᱝ ᱪᱷᱩᱛ ᱛᱟᱨᱜᱤ ᱱᱤᱜ ᱡᱤᱱᱫᱟ ᱛᱟᱢᱡᱤᱞᱟ ᱥᱚᱠᱟ ᱜᱤᱱ ᱛᱟᱝ ᱫᱟᱱᱤ ᱭᱟᱝ ᱨᱟᱝᱜᱤ ᱢᱟᱨᱜᱤᱱ ᱫᱟᱜ ᱠᱟᱨᱜᱤ ᱪᱮᱱᱠᱷᱢ ᱨᱟᱱ ᱛᱟᱝ ᱜᱟᱨᱛᱟ ᱣᱟᱛᱟ ᱟᱨᱜᱤ ᱛᱷᱟᱵᱠᱟ ᱢᱩᱱ ᱛᱷᱟᱵᱠᱟ ᱠᱷᱥᱟ ᱛᱷᱟᱵᱠᱟ ᱥᱮᱠᱚᱱᱚᱛ ᱢᱩᱥᱨᱤᱞᱟ ᱛᱟᱜᱟ ᱡᱩ 고티나 다지 탈런디 르체넉슴 강즈기나 지 탈런냐스마니아세 고노 우즈지 다 타나샤이인디 총리 아차츠 강슈르마니 그즈그머치 세르진란다 야나지 쳔고라다 모능 아머셰마니 세르진란다 타테탕 데브징가 나프치타다 무조능나라 아지기지 챌링그숭이 쳔고라다 모트기달이다 아디제우기 차바젤이 크르글리 그즈근데 제르크치기단 세르지도모 야지기 나프치타다 모라 그티나 크르그스틴 금그 거르그니즈 저쪽에서나 저거 총리니 이런 거 지란 저거다 요즈니 새그 오늘 대비진 티티 떠나가는 거 다른 거 냠용라 이런 거 그거 돕니를 땅 뜬비 다 아주 소진 그 진금 그 니가 찬다 옷주스기나 자치 돕주나 받아 주 레츤다 손을 쉐지나 지나 지금 호라 카탈로 내 무슨 그 레츤스긴다
1: 아 다 주어 같은 거 진금 그 니도 손기나 다 다 저 인든 거 좋아가 주나 지금 뭐 놓고 다 언니 나 다 저 담아치 고는 다 살다니 스마 같은 거 되네나 다 후린이 나 다 저 동우라 60 칸들라 좀 민주 다 친구라도 복수가 좀 민주 아 다들 감시 주신 이거는 통과 다 지금 그 좀님들 다 지금 공시 그 제도 다 주 다 지금 아마 틀 오가만 추가르니글라카니 문도노고 소진거 진컨거르니스레 산치즈르 임츠카다 기스르거르니나나나 다 차슬르니 어 환조라든 저노 초요쿠 디 헨리다다 진컨스고니요 마 초요쿠 다다 탐스그다요 주오므르크 진쿠나존노건데 히다디 다튼다드간 송거 다다
2: 다 징큰라 승조라다가 징랑 송고리글라 뜸바랑 송고리라 송키시바 다 다 탐치다 진등고 초아라다 진등고 어 르그민고 초나요노도 모드라다 다 탐치다 어 다타고다 산기당 탐바고 징큰고 송치당한 탐고 모당 어 송녀로 아즈가 촌나용 당 초라다용 사수고마 송이다디 스송나 주고 사고주 사고
0: 영상당츠 먼저 와다 못했다지 몽고 또 때이나라요 다 사라다키 동아시라치 가이고니나 어 세상라도 다 데타고리라 냥족스기고니나 다 또 당시 어 추소 마즈니 요누가 데히도 당시가 탐도 무리야 예예 네
3: 다주치나 징큼코리근데 르그지란데 지 송스비 구주고 힙샤 다르 나트브종티 마트 조코요너리 샤케요너리 친 아무티 냥코남반 손우셰나라 강라 강츠 그랑랑가 심모징 초도유제다양 갈로치라 난댕가 쳇다 타자치 톱트고남바조잉 라랑가 초왕이가 르글랭가 초거 징큼 송스중 송스중데 이나 니크르가 기파치스기 요크다 히히네자양 지 양티치차니 지 옹프츠그당 쇼르다
2: 그쪽으로
0: 지금 토 손에다 주시마라다 사치고 고노 자사가 요아지스는 요노 뜨거네든 푸치드고 네디 이 해니다 르티소 츠라다 팅쿵고 코리게도 손치고 보시더나 르티소 츠라스 흥거 정부량 지마 요거드나 주시니 사마랑은 하루 편집과 공격이나다 지금 코리나 죽고 과우당성 디슈가 시그 팬드 모드리 네디 아니글라카니다 몽추 페지 팬드바
2: 그거 놓쳤다가 몽추니가 캠핑 양 때문에 이제 뭐 또 소리니나다 다 자사 송주이 또나 다 빌로카사 자라라 다 할 수 있는가 다 할 수 있는다나 다 식사가 통신 망한 요거 되게 나양 시급하고 소득 비싼 데로 간 요거 나양 저 조금 뭐 용고 양 팬들이 예예 아 디하네 런슨 디 중거니 코자다 캠핑 그 성적 통지 다도 탐생 고릭 성출라더니 디 코릭 송충 같은 이와도 탄다나 근데 또 탄생스러운 분들 탄비 다양 다 이거 그때 니즈나 좋거다 송도 고 탄지트 어 서촌이들이 디 탈마테네요 용구야라 팔 탁거다 아디 저 송도스는 호르징가를 강당 당승 가지고는 세정을 인즈는 다양 단독 뜻 같은 거 좀 오거래 Rangsung

WGP 7년 집시에 출해 상친 등의 수지 주연반 신장 노동 전지 머시드바 비제 등 태클니 제난비 슬릉 종치르트 쉬운국 노스드 피아브르 스타클 톱튼 등 십시십시이 키난 집단도네 제치 수지 시진핑기 쉬운국 거치 피아브르가 낭비 인접둔 가친 저르공둔 르그능 당습시티 등 중앙 등 제습 제치 큰거 지출 고직 동추 남무시바 등 상친 등의 쉐위 롱샤르트 탄산 등 섬등 찬티 삼식라 흔음시바 등 쉬운국 쉐트 크 소송 타치기 동추시티 디스터트 셈츠셰핑 간천 커슴치 쇼응고고 덴직 제스치그라 담브르 쳔바피티 멍멍 멍츠게 제쇼고 땅 제노르 덴직라 니히 요긴 간송셰기 스타튼 휘르 호르게 랑르충 중데 로동 찬지 흥원라브다 마브등버 타크르 일르니 섭쇼피 남바챤티 동샤 중데 서중데 용르티 쇼엄부 체비 디르크브지 리리도 송땅 차튼 자그직 소집 샤워르 셰셰슈 바땅 일르니 니 보닥 동비 녜순어 저기 치땅 곤도 말랑 코르추르니 설라 다시브시 흥 ཉལམ ཅེད དེ སོན དེ བ དང རེ ཐུབ ཤི ཁེབ ཤེ ཅེ དེ དེ ཅན ནག ནིས ཛ ཏག ཡིན པའི ཞོང གུག ནང གག དེན སམ ཡིན པའི སམ ལུ ཉེན ཛན དན དེ གིམ ཐོར ཁྟོང བ དང ཞོང གུག ཆབ སལ གན ཆམ ཐག ཅིག དམ ཚག དང ཁར གི ཤང ཅིན དང ཏུང ཆར ཨར ཟུང ཡེ ཚུ དེ བ ཅེ ཅེ ཚ དེན གོན དུ མ ལག མམ ཐན ཐེ སང ཐ ཐོང བ དང དེ ཏག དེན ཛན ཐུང གི སེམ ཁམ དང ཚག ཅིག ཁག ཐན ཇལ ཅེ ན པར ཅིན ཆུང ཤེ པ དང ཇོགནིར གེ ཡེ ཤིབ ཏ ཨར ཅུལ ཏང ཇོགནིར ངང ཏང ལམ ཤེ པ ཉེ པ ཅེན ཆན མེ པར ཆེ རབ ཏང ཏེ ཉེ པར ཏ ཞོང གུག ནོ སེ ཅེ གེ ཡེ སན དེ ལི ཨན ན པར ཇེ གི ཡེ

파키스탄 대 도피 중국 정책 경기 치흑진이 된 하나 잡히도네 중국 제콘 임비 렌즈 바시 다든 비치 섬진년 볼로아 테르우 년듬트 긍니 진뢰 터차바리레 파키스탄 대 도피 중국 정책 경기 탄도네 돈친 정지 정책 경기 정책 송출치 차튼 신설럭들 시티 파키스탄 쇼 제임들 대 크글람제 담습 진총시니 네히 요김 제 터차비 중국 정몽 초집 샤지 그마동아 마슬 대토든 초집 제 페르무다 칩당 요세레 파키스탄 림토 조치 칸게 다담비 치 섬진인 저 고모르 사적 베니 샤지레 제치 런적 밥제 년터 볼로아 테르스 런적 급 긍니니 가송 참다 저스레

0: 진 차촌 메뚜 늑금 딥진 스피 땀후이 땀증구 콩깡땅 성우연
1: 땀결은 퉁아 젠큼가 예름을
0: 아직은이 여랑 뚱자 망군
1: 가망술 아르그니 깨그즈 올 스파 가포 땅미 우체 땅후이 단신 잔들 시카바 나빠

0: 모처운데니 이제 나라. 그런 거 야미 이런 거 소리 좀 나서 운데 많이 마. 이제 나라. 너무 흩뜨거 먹어 용내릴. 다때 이제 나. 어고 볼까 챙거 공반디 소미 조제 나라. 어야. 다 김지마 안 좀 차려 이나 조금. 지금 같은데 야 식사하고 있나 조금. 너 나 봐 참치고 이제 나라. 띠나 네가 이거는 지금이. 고날 야 띠는 지금이. 어얀 더 탐치고 인제 나라 단담은 심을 거르기 다시 한번 성특 차츠나 그 망완이 인제 나라 중글 챔부드 그래 라즈 돈득 득치긴 야 팀 촌이 득치잖아 다 득치거나 그이거나 노체리 다시 샤나 하르크 비그 노체리 니 샤바 측근 중 스미니 단자 득 소리 득 스미니
1: 야르소 데나타 테랑 소니 송나타 그 챤든 베르긴 남바탄 테니 스타모아 남바 챤남바 셔투란 삼접자 시브델그시 아 타이나 테랑 소니 송나 크게 컨리타지나 나스캅스바프 크탐지고 그 나티스바프 챤스고 그 가샤카 유치가나 사투츠고나리 나니 장롱데조 서그제브린스고나리 테랑 마트그라 샤카스체프스고나리 나브잔다르몬바프스고나리 나사랄몬 코르스고나리 당학뜸덕 휘지 쳐가지고 난다는 진분 상노 너 그렇게 거리 있다지나 전차라 니스당다가 그렇게 간세지나 차지 등을 겜센더 나서 유치 살았지 기지 나는 좀 사마양 비기지 너과 카스타나 사키지 키고는 게스타 허사키지 키우샤나가 아르가는 거 테르가지 나시 마르가나가 커지기지 다시가 지나가 카오 파상 그 나가나가 무슨아 나름샤 무슨아 나와 아케요티 타도 나스타가 제 군동 거냐마 나스터터 제송나 차포레우티 남동동 제송나 흥기소레우티 어거 그렇게 컨세제나 그렇게 여자다는 비슴세니 아는 강자한테 디마체피 그렇게 컨세제나 니센세나 그렇게 군바세니 인데 그렇게 무슨 탕자한테 언데 모드기 요노나 알로 아세인나리 더랑로나 세인나리 테랑이 섬컨 그렇게 야 탕아가 니로르카 거르자르고 타케시 니테랑 그렇게 컨리토지네나 게 차차니 거티나 얼큰 그제지 닝고드로 나가냐나 고근 그제지 가스타가 닝 역시 시가타 세조르잔 치토마이나 나스타가 마르기 좀치기 차코데오티 남종 마르기가 라터 미소데오니 냐마 어데가 카오 파상세 군데 크르게 콘세 나마 무차스트센 군레 너티나 이그나스기나리아 너코난잠나스기나리아 늘날 기습자스압제 판나스기노 너서리브체 서스트고고 너낙심 라마양비드고고 Оле, тенгмун сагын дон сивжана. Сандуу жаксым чигни зутана. Алостыня хырсаң аты койна. Нерон сым тона зон ин дон сивжана. Нифшан кыргадана хын итиг сивжана. Оле, ташаң топа тепучин жака. Үчи тогна хан бучин жака. Оле, ндакони чери кирге консе жела. Тенгмун сканжина. Та юкасу чага ёкого. Кечин гунян дон сивжира. Лукарган дон сивжира. Нятук лукарган дон сивжира. Ванта лукан готук сивжира. 그린 거 쏘진 아주 가난하무는 거 그렇게 건세지나 그저 속당 다리 어디 니 꿈아 그렇게 건세지나 여러분도 금통 돈으로 그렇게 딱악셔도 오는 꿈알 하신 누구리 그 꼬마 마스크 그대로 간 거지 내 그렇게 딱 뜨면 좀 죽어 오늘이야 너 딱 아야 소르든 오늘이야 어디 너 물고 아침신 또 차라 니 대랑 마스크 아무도 미 그렇게 무슨 떠리를 잡고 가라 떠이냐는 말고 각성동 콜콜도 이거 오늘 리메 또 시르시지 이거 오늘이야 아, 너 그렇게 특징인 야, 니한 지금 손이 손아 다그나 가무런 거 넘샤무런 거 그렇게 꺼리터지니나 다음이 그렇게 녹차 담도선 손이 손아 담 척동세죠 어레 니한 지금 그렇게 꺼리터지나 샤카세죠 너 요원들이야 너그나 가무런 아 넘샤무런 아 너급자와 그 휘스기린 나 산극탕 그 넘스기리 내 렌탕체너리야 렌탕자와지너리야 대는 것 같아 그렇게 꺼리터지나 어디 왜미끄러 감소나라 가도 흑식이야 이태리 흑점무블라다디 어디 요거는데 캐치상으로 죽음 지금이 통라 어로스이니 크상아 것다 근데 이슈 하지와지 냠고오지 어디 내 때는 가는 정면에 그 땅에서 거기 지금 천디 모습이 도시가 마스터세요 내가 미흑식 삼바인 마스터식 콤바인 어디 얀디 하치니 그렇게 거리트드니 옛나 가나가 무슨 거 다 성사도 좀 손이 송나 등급들 똥꼬르잖아 이날이야. 디즈와마무와 이날이야. 아르마르디움리 거샤 이날이야. 어디 뜨거나 그렇게 센터냐 저기 이날이야. 칼리옹 스타다르날이야. 어디 때는 오늘 딱 그렇게 건세지나. 쉐르크시티라. 우셰피 쉐라티라. ཚཁེ མུ ཁོང

시원하오느리야 너희 나른 통치비 그렇게 강을 세지나 놈봐 어른 통치비 그렇게 강을 세지나 권전도 되는 건 없을까 담마라 한탕의 결이 어디 담마르군이 그렇게 강을 세지나 단자마자 그런 삼진전저 단독마자 가서 회마르청전저 멍우지 체룡군 내다 그렇게 른탕을 오는 말이야 어디 아와 그 요지 다가 제 군종지 하나 찰카오지 도나웅카오지 어디 너 그렇게 안 엮인구나 흩뜸샤리 흩뜸샤리 흩뜸샤리 엮과샤리 찜찜찜 쇼응고지 타도 그래서 뭐 특징전저 그렇고지 타도 너 치무들이 어디 치집상 로직 심지근이 통과하러 로스인이 그렇다 되는 건 없다 그렇게 거리 뜨지니 나 어디 다우진 덕분에 인고지 찰리게 있지리 다 첫꼬남이 흩뜸구요까 다 덕꼬꼬는 비샤크오까 어디 티무그 찰리가 와서기냐 더 인기나라 그렇게 형 그저가라가니 환준촌 근교시했던 거 니가라가니 대사제라 하디스티메니 좀스 니무들이 긴자워 무카 잡고 세지 대가 그러니까 외라는 요사지 너리고 언더 쇼크 이모 찔모 사지 너리 너희 가머치 게르도나 오사지 너리 틀럼 가마니 게 코나 오사지 너리 니 서탕 서이나 흥거 화사고 너리 이제 가가 왔다고 너리 수천 조금 패스 왔다고 너리 너희나 그렇게 그런 세지라 군바 가슴 능나 쓰신 거 너리 너큰 너리들아 늑숑 거 차르 세지 거 너리 어디 늙은 갖고 하나 쪼는지 있느리 너가 약 갖고 하나 쓰는지 있느리 너 강유다 나 판는지 있느리 너 때랑 너가 그렇게 강을 쓰이지나 어디 다른 통면은 극단 거에요 그거 놓치스 네 모두들이 있자 너 그렇게 강을 쓰이지나 삼식이 땅이다 땅이니 너 흥이 빠지고 자위 되나 너 그 군바른 통자 와도 있느리 이런 통치 있느리 때랑 너가 샴팅 강을 끊어 가서 땅이니 가나가무정거 름샤무정거 키아와트탄정저 욕갈고무르긴정저 화우갈랑금년저거 권바그럴까 샴승통근가무시고노 천나바수 칠삼거 대른통세급삼거 어른통성급삼거 어디 니다가랑아니 막스마샤쪼그 안인즈글관돈지요그 요크라 그렇게 강어뜨더니 옛나 너먼저 그 트라트그라던 너먼저 그 파트그라던 더그 그렇게 강어세지랑 철식전세주 어짐탄던 양디 하체 그 그렇게 덕거리 뜨지나 때는 뭘까? 흑수석동 땜바가 군바요 그. 니다 간데 그렇게 컨세잖아 처치인지나 땀덩르주 상루 통라. 어 니능나다 그렇게 컨세잖아 콜가시는지나 하지도 이식인전 나뜨거리 어쭈깔라지도 원바쇼 나뜨거리. 나 카와컹리 중성 그 군바한테 여는 통다다. 니무기신 독실 니상노 당나 메크 원도 지금 아산반도 가나 나무른 거 성크해라 세주터 처무드게 있느리 비나 들가 피샤워라는 묘사스기느리 피크 예무 시르모사스기느리 끼크식식 성크 성크해라 지느리 시식식 거든 거산바 지느리 오래 너 그렇게 건세기나 가나 나무른 님이 의초 하라키 카는 거 버라차 원나름 없이 거는 지느리 너 다른 학생 터진 땅고 건고 제드기 나리 그새는 그번 밥신 터르가 링고 제드기 나리 너는 통자 와드기 나리 너는 통치 나리 단 뒤한치 그 그렇게 건리 터지네나 어저 땅을 읽습니다 좀 전에 송나 다른 통자 와드기 나리 너 자체와 아는 거 하영 전자드기 나리 낙상사 밤 다 이건 총 전자드기 나리 너 또래 록스마 과나 먹히 제드기 나리 너 말장 속스마 와드기 나 못 비제드기 나리 어레 니모 어른 통자 와 니모가 그렇게 컨세지라 한숨 속과 의초를 나와진 친구를 깊지만 없이 고노는데다 먹리 먹리 스타 먹리고 차드가 나르가 먹리고 니스탕데 그렇게 컨세지라 한이 서탕 샘촌나 다 삼지기 왔당주 어레 니른 통덕 지금 시주 너 그렇게 컨세지라 다스민지나 다석구 기야비다리 청무거리 잡습니다 등니 어레 너 그렇게 컨세지라 어른 통 최산 그런 통 송송산 그 먹당주 너다 그렇게 컨트지나 노르 스타위 림부시기노 다 찬그나 오티 얼공 없었더니 얼공이 가마 르지고나 데스카무 라이너 과로 그 무체인리고 디스카다 그렇게 컨트지나 간치케 예수 꼼시 어데 디스탕데 어잔잔도 뭐 그렇게 컨서 저는 통치와데 삼루 땅나 데리타 어율마시 다좀 스나무나 오티 드기고나레 아그마가 요티 그렇게 컨세기나 너 쇼키라 가뇨키 고나레 더 마에 캐리스 오니 단인 지금 좀 하다가 쉬든지

야, 저도신 담제 형님이나 청물지 쪽서 제초청마 리모이나 저시 담빈 군두르 몬더긴 저크등드고다 땅에 다영 초청마가 저 담마 강노게 히르케 스티라 청청르테 선훈 오르클라 롱친지 쳇드나 청물지 쪽남라 고직시비 나 청시비르가 슬타통 렌스몽니 한등 좀타 아이나 린슨드근 돈슨바 아치 노르서인 영철 성우스클롱청그 즈미클롱름데질리다당이 최초등 냠데 아야능그 공승으로주그 가와숑노데 나른가초 첨보치그열 라든담그 조보총총 조영 대비진 비문된시

0: kalung larale
1: jin mali shapchi alarale
0: jan gergen bachin larale
1: nam hari tantin alarale
0: tokpo chonsa tho cheto na chosi pe ga chlen chin jo joki drin je je tan per si ni la nga ga ta je sen jo ro wer ga sa sho
2: Yana chung chupo cho dina darta yang cho derungge na chung sipi erga chilin tsindag zhamba tangpo joki tgenjirga nga shik jo yel. Re joki tgenjirga zhamba chung da inji na chupo chung chung chi erungge galang gengen tong om saagashtag wo chung chung chigre la. Derung lin tsind tathongge shkalam jili da tangi erungge galang gengen tong om jizirib jadig shi yo kenge chupo chung chung yo na di darta nita lin tsind tathongge shkalam ma pewa kura lin tsindagin don simba achi nora cho ge ngarsin 드보총총치 카브라그여 린슨 타통킹가 카브랑정 특거든지 득스미니르게 섬든나르가당 특거든지 득스미니르게 섬든트인 야드간치니 공리 데랑아진 모초르 시슨바타르 조기 트긴저게 삼바지홍데그나 아직 영드보총총소가 야는게 공성게 럭치스 고득시요노게 아 럭치 알라라랭게 럭치인지나 소토총총 제가 노력을 방 노력을 내용 반대별로 세고는더라 되면 다른 조포총총 군부 돈적한 노력 동른 크시글 세고는더니가 거르시요 더세다 야디나 토마르 초 정말 그 냠게 소토총총 제가 노력을 방 노력을 내용 반대별로 세고는 내용데 냠게 진행하지 못해

0: 야주부총총처다소마공니초총마게냠게로저총총처럼노저글롱노게반데비러서글노게쇼치담비실년몬데로뇽탕식시나리 데나 실런데그잉주부총총처가야능게공성아쇼치치카드사라식탄유비자히몬덴시 레 데나 실런년몬데년노그토니 아직 영 하신데 되는 거 어렵게 가르친 거 참바 청운데 그는 아주 보충충소 자득시요 나게 얼른 담비 태크 저한테 지금 저주일 얼른 거비 주보 청충치 아르까 자르진이 중다 땅이 그나와 스톨라 아직 연구 대롱 저주고 저와가 가시나 로 나야 지스 뜻이라 야 主播熊熊说大家这个罗人占比主要是给那那我还得领念过你们这个这个还不是个电影三路等一等一稍微一览成过个你们这个罗人你这个查过影英国 主播熊熊说那怎么热烈 야, 디나 다스타지 그 루응이지 서서고노 조한던 저주일. 루 응아근 호나, 아주마 루 응아릴. 오나 루 응아그지스, 아주마 루타인지릴. 야, 디른 그 조한던 하진 그 통통즈그래 디젠 그 조보 총총 청마 그 사우이리 구요지릴라.
1: 罗尔尼昆拉阿卓玛罗尔尼阿里尔欧娜罗尼阿耶吉斯阿卓玛罗特英吉里尔丁吉纳迪人阿杰个卓波琼琼措德诺个俄罗人占比泰格卓瓦英哥亚卓安德个迪林托肯个卓波琼琼尤娜迪达斯坦尼尼宗达登伊林森泰通肯个卡普朗恩正特格登吉特克森尼尔格森登南阿登特格登吉特克森尔格森登特格斯格勒玛 卡普通阿克，该对主播琼琼去抓个人头松那人头，凭借主播琼琼那，他们起码个拿从西边个吃，他懂林森个能啊，出来让你记，年都比西冷羡慕更能是下个六七个吃的过这个下节烟。

야 나 총 쪽보서 데나 데른 그 대박 아직 그 참바 중문다 그능아 아직 그 쪽보 총총처래 돈을래 가영슬제 쇼파셀 그노게 다시 대충득 능니 아픈 듣기 가라야 알바셀니 아랑리 우게 너진게 담지즈 쪽보 총총처래 냠질 샤지인 야 테나 냠출 마시노근 허나 쪽보 총총총 마셔지즈가 데른거 나총시비일가 칠 타통 렌츤데인지나잉 아자 바승근인거 타통거 렌츤데라 디르젠거 쪽보 총총치 데른거 디바가르치거 삼바청원데질리 잉 아치등 냠데 쪽보 총총치를 담질 냠출등 데문다룽 감철등 아랑니지 니에치르데노거 타시 회티브거 회록거 뇽츠르 데문다룽 잉 독화등 담괴라스과 쪽보총총처럼 냠질러시안도나 할신더 린츤 타통거글름라 페퍼가스시 린츤 타통큰거 가브릉증 특거든 지직슴니르게 섬든아릉하당 특거든 지직슴니르게 섬든뜨긴 린츤느근 돈슨바 아치 노르초거 할신더 쪽보총총치 가브라그길 아픈득기 가라야르와 안안 하모 하모시가 디스 샤푸느 소츠가 끈진능게 치 지득 담비 샤즈긴 더세르고 샤푸르 메홍스타비 세와 마르포 마르포즈고니 마츠케 샤오 라르틸라스타비 아라초 차시긴 요파리 티마츠라 아마샤 훔모스타비 조스페 요카 요카즈그라 카시 덴지스타비 스캔그 헤모 헤모시 증여 바리 디마츠라 다른 셈친 담칠라 아로세 버가비 셈바 무식 증여 노거 생그 코너 소치 끈제 츠그 도르타와시 임바리 닌시 아폰드키 제비 종아게닌 희응오 자신 성기 흐트무세케요노 고탕스 크르게라 디 조나 돌리 다 크르게라 자드근 함바 나츠그즈기 이즈그라 온징 스카프딘 드그나 어틀케 포이노게스젠게 어틀땅 타버 어릉구마땅 세와 아라초스케 아젠차 긍잉 도제메 노거첸게 크게 심 하징 머치브르 제리 다 냐이 다당스 샤푸그 아푼드게 심바르치케 메노 르기 데 니츠티스 다네다 아푼드게 코 최근 오 자신성아 흐트문 조난도크라 온전 크게 젠차 요과 시그란 도지 메노가 생그 크게 심마득 살샤츠 샤포 심성그 더시스 아토보 데 스카 크체즈 요크 게데 추 글론 바나 응 라추라 세와 영나 조르퍼스 쳐서 힘나라 네 초가야 나 초가 다시 당시 아폰드 아르가트 초리 그게 드그다 그들들도 어둑쇼라 오마이 오마트 무슨이나 초 과진치 오나 초 어라중 아시고요지 니마 흐슴그 하주다 네 초 니버드 쇼라 주탑 다시리 디칠리스 아폰드 리그모 자신성게 스토모 토나라 참마 이염사리 알라라라라 천둥 오마 훔친다 고래라 초 가라다다 오마치기 이끼야 뜨지리 참마게 흑질이 노그 아폰드게 다 샤포그라 초 흑시라 흑존돌 마숑스 디젠게 그게 시라 사토아영 마용아 흐증거 웅르마 비리 달리
아릉게 아라이고 차식이 어떠지리 아르가트 초리 그게 개무 코르이치나 드다 어드드드 찌그스 다니 샤포가 년그르그 참모그 아그 그즈그라 아폰드 시라 마흥노거젠그 영 그게 남진 쇼비디스 아닐리 사마트 아폰드 응어 거라체라고 아폰드 응어 거라체라고 뜨지리 버크다츠 디젠그다 아치 다스타잉 쇼비디스 샤포 영영적비 스컬티트나인 뜨지리 셰스요케야

0: 히르 가르 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리 로그시글이 니리 가르콩
0: 히립저 데모 조위 가르콩
1: 로시저 제충 자위 가르콩
0: 나총 로르 단세 아르 비 가르콩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총 시비에 가르 렘친저 아르 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도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 거 제츤잔
2: 야나총 접어서 디나 달타양 초대는 거 르비 가큰거 참바 청운다기 나식 조엘 레디릉 렌스는 고스마트 아직 지초 디노가 로든 잼 비타크 저아다 디릉 히큰 거 접어 총총 요거 야 디나 지초 옐라 칸노 그 디른데 언드게 정말게 사우 해식 뉴고 아직 달타 디릉 공니 디노 그 저아다 그 디린 셰 조엘 Kungni tino ga chwa inji na lu ngin hun la drama lu nga yin. O na lu ngi ji si drama lu ta yin ngi si gu nu ga chwa ndaril. Ya chobo chung chung cho lu nga gin hun na drama lu nga yin chi dashta lu chi yin gu jiri la. Lu ngi ji si lu jo nga yin nan zhika. Ya chobo chung chung chi samlu tang nun zhe yu ge

야 티나 슈닝 추 마트터 데른 게 르비 카르콩 게 참바 청운데 그 나시 간다가 도보 총총 쳐등 알기서 도보 총총치 파마 남버 참청 소시 타가 힙샤 통시 냠줄샤 데른 냠줄샤도 비 힙샤 인지나 시비샤와는 샤와 요츠제 르마 인세니 도모게 힙샤 통스기엔 시바는 미르게 르니땅 일습 곰시 어제 코로나서 진진 등 다틀세 큰제 어동득 등 아레니 샤일 소임바 미마기 와리 나치 나총시 바초 알릉드르제 그니라 마몽흥 요틀 히드르 질른 어심나 디르브제 긴슨 등 흐뜨니 다 진중 바스미조드 하정가 갈치가 이나영 18시 다그 시그치지스 아밍 해당 자와니송 요츠르 슈토타바등 요츠르 소프타바시 갈라인 닌토르 다츠그등 다토 로츠그제 로디 코슈르미 쳇제 아데탕가 찰롱촐 파마등 쳔덕기 차위 무진 지흥 샹치등 형지 린지등 저스턴 네틀등 무회라 마틀브르 시비샤와는 요츠제 흐츠선진제디 하정 갈치와레스 남진은 시비샤브르 돈흥등 셈크르 실유밀디 지슈그제 시비마치 지그죽고 람청툴 제카토문나인 저와 담부율 너르기스 시빌 호브숑가샤와 어데탕가샤와 아기르가샤와 다트그나 마치가 제카등 브즈지그 브즈르사리라 니빌론다 뜨거 호실리니 제 디츠카트니 사우르 도타바나 남친 시피 샤브르 돈흥등 르출 셰피 파마등 첨덕덕기 시발라 제카토피 레와 중토 디진 아릉가 샤와등 아릉가 소르바 아릉툰 소르즈니 시피 포아직 탑등 아잡 머칭 탑잔 셰노그 첨덕라 파마덕 시바잉 딘디 삼토라 용제 르카모레라 Tomer ngati sibage de tangge shawati sigsen jinggidi de tangne mosik cheso yinjing ajinsang tamen dang cheso ge chowi bika dang jaliyu sarchi ji ne kajin biwi cheso nda tgla nochim phuchi takir maung wi amalum ngonjir njongun la jawa khinda chi chowi charchin na zong me jing argni ji gorto thombu me bi chimdag dang phama chi Shibi dee tang la dien zha nyam juk tang do nang mishil bi gom si yin yue jiril.

페리 센전 서버 부말라 사티 다든 비치 속치니저 공무를 존축 동아리레 페리 사첨 첨큰 게다든 비치 섬치니저 공무를 천탁 잡아 잡으시니 우말라 여행은 능이라며 비 로종아이 존직셰 비 첨치도 챘템시 우말라 다든 비치 속치니저 공무를 랑크르답다티 페리 자살리마리오피 바바틀리 존캉 땅 카프트와 마스르 랑크르리와티 존캉 피르 디순갈라그 비 잡츠르 버킨들시 페리 사첨 첨큰 게다든 비치 섬치니저 공무를 천초도 챘득시 큰 Chanchulli Wumalayu Tombi, Mali Songchub Karji Reshir Japchub Shipa Masil, Terhnga Wumalarmgini, Nietunak Tishib Shipa Changmi Nipa Matumbaag Chag. Nishtung Nierhnga Lurdaab Zhivar, Pirim Torum Chamkangi, Rngachil Nighni Lartini Wumalatang Ti Chungma, Eli Diyani La Lop Chungarangga Zonjig Chanchulub Shi. Chamkhan Jibdina, Wumalag Zardi, Nishtung Chakchik Lundenku Chimu Dirkibsi, Bashi Zogul Keli Chechi, Odu Bule Sheta Gongsi Yi, Kola Marngan Donchub Shipa Xangwa Masil, Marngdi Kansi Tonli Nipa Rili. Wumalai nishtung jachik loo ni nishtung jachik loo wara peri senzan jingan karwa chile.

0: 네 순이 때는 그 가르트 급절인 단들이 생크네나 단식 안뜨가 조응아와 도리라 단식 안뜨가 저뜨가 뜨터지아니가리 단식관이가 가르트당아 배로 야디는 단식관던 여기 와르컴데 그초 그니그 단들이 세주고 조지그 견린 조지 레 단식관던 여그 담식 조지이나 랑거 갱키 찰리글라 렌탕 제설들이 준이 단들 근고 상담하쇼
1: Yaarigo tayna tani materang tawazgina ranga katsiksam garu tarilandga lakshig jawan ma tolilandga asemra sam bhtanga karara bhsangni tafshin do pi skacha zgonu vjun do pi semtab zgonu kang yin zina to go ogu vol kha changa injana ra chum bara dukcha gari ka arantang chesun di tangni injana tsaka chasksel 但第一，那我们从电聪明角度呢？

0: ཁྱི ཕྱད མི རིང ཁྱི ཕྱི རིང ཁྱི ཕྱི རིང ཁྱི རིང 삼지기리 땅이다 땅이니 너 흥이 빠지고 야이 대나 너 그 군바른 탕자 와디 있나래 른 탕체 있나래 대는 거 말까 샴팅 탕을 끊어 가서다 땅이니 간날 나 무슨 거 름스자 무슨 거 키와와 저 땅전저 욕갈고 무르긴전저 화우 걸음금 연저저 그 군바 그럴까 샴팅 탕 끊어 가서 오늘 천하 봐도 칠삼 거 대는 탕체 급 삼과 른 탕 송급 삼과 어디 디다 칼랑가니 막스마 샤쵸 그 나니 즈글관 돈지 요 그 요크라 크르게 컨르트브디니 옛나 너먼드 그 츠라트그라탄 너먼드 그 파트그라탄 더그 크르게 컨르세지랑 츠크싱 자세죠 지금 던던 얀 디하체 그 크르게 탁 컨르트브디나 테랑 마르카 쿠츠츠크탄 텐 바가 군 바요 그 디다 칸데 크르게 컨르세지나 쳇치인지나 던던르주 상루 통라 온 디능나다 크르게 컨르세지나 콩 가시는기나 하지 좀 이식인 전 나타거든이 어쩌 갈라 지좀 엄바 쇼 나타거든이 나 타와 긍리 중선 그 권반디 어른 통다다 니모 이젠 독실 니상도 타나 메크 원도 지금 삼반도 가나 나 모르는 거 성크해라 세주터 처모드게 있느리 비나 들가 피샤워라는 모사스 있느리 쇼키 예모 실 모사스 있느리 끼식식 성크 성크해라 있느리 시식식 그런 거 삼바 있느리 어디 너 그렇게 건설되기나 하나 나 무슨 거니 뭐지 의초 하라 아끼 가는 거 뭐라서 얼마나 맘 씹고 놓지 옛날에 너 다리 낚시 터진 땅고 건거 제지 옛날에 그새는 그건 밥신 터지가 된 거 제지 옛날에 너는 통자 와서 옛날에 너는 통치 옛날에 단 뒤한치 그 그렇게 건설되네나 어제 땅을 읽으면서 좀 전에 손아 다른 통자 와서 옛날에 너 자체와 아는 거 하영 전자 옛날에 낙상 사방 다 이건 총 전자 옛날에 너 또래로 숨어 가나 먹히 전자 옛날에 너 말장 속 숨어 가나 못 비지 옛날에 어디 네 모른 통자 와 네 모 그 그렇게 건설되잖아 한숨 속과 의초 나와 진친 그렇게 지금 안 돼 없이 고는 데다 먹리 먹리 스타 먹리고 차드게 원나르가 먹리고 디스탕 때 그렇게 건설되잖아 한이 서탕 샘촌나 다 삼지기 왔당주 어디 니른 탕도 시주 너 그렇게 건설되잖아 다스민기나 다 석구 기야비비다리 식무 거리 삼습이다 등니 어디 너 그렇게 건설되잖아 어른 탕 최산 그런 탕 송송산 그 먹당주 너 다 그렇게 건설되잖아 노를 스타위 림부시기노 다 찬그나 오티 얼공 왔었더니 얼공이 가마 르지고나 데스카무라이너 과로 그 무쳐이너고 디스카와 다 그렇게 건설되잖아 간치케 예수이콤시 어디 디스탕데 어간잔도 뭐 그렇게 건설되잖아는 통치와한테 싸움도 등나 데리다 어율마시 다좀 스나무나 오티드기고나래 아가가 요티 그렇게 컨세기나 너 쇼르키라 가뇨르키 고너레 더 마에 케리 송니 단인 측인 점마다가 쉬든 지기 고니 님마다 스카무 라인르고 고무 쳐이너리 온던 디는 암은 성거라 만섬 나라 나테노 샤케드고 요노 그렇게 컨인드디나 나르딩이도 그르셨고 고노 나 낙축세 끝터고 고노 네테는 디스탄 거식 쉿세 지르딘 선된 너 컨디나 그나가 무슨 거 오데 스타 한숨 속과 오무흑다이나 이그누 참비킥다이나 이그누 어른 탐상근도 안들까 메프리땅 캐리 대릉마스카인지나다 휘어즈갑지리 휘어즈우니 캐리웅다 땅니 딱 그렇게 토사가 산다 멈춰라 캐리웅니 환주르크 중키지겠고누 어른 탐에너지 캐리웅 어른 탐에 오너지 같은가요 슈크지그 타라 그렇게 컨스되지나 단등우자위 상루 땅나 나 육화드겠느리 다차특고블라미 흥송고사오느리 다다특고콘비샤고사오느리 어디 너희나 다시까지 막나 차주어졌겠느리 그 바람나 차주어졌겠느리 시세나 학도 왜그 근기졌겠느리 다치세나 클로나 그 근기졌겠느리 니샤파서 근중 성집적나인 당금도 지 소림도 성집적나인 세주 다터머니 다샤치미야
1: 야 떠나 공근 단식 반이게 대령 학담 육합샤타 남발한지게 갑스즈그너로 떠나 쉬네기시타 가정하다 주일 워크임데 이나 토머 Ranshi antak chonga ba tori ga karma chikta. Argatam tangchong tigthi gni. Argatam tangchong tigni abdan. Argatam tangchong tigchi nga. Argatam tangchong tigabdan tig. Argatam tangchong tigabjila nga. Tinam chi tobe ka tang argatam tangchong tigabjila nga tang chi amami ka tang argatam tangchong tigthi gni langji jen jigthi tobkar argatam tangchong tigsam abgaril. 니 토니

0: 而他们的日币中间脱没了客家人的锅子这么龙的整备成了了个冷家山冷火速皮皮山冷
1: 야제등가 상글란 지난바 다타 지난비 산진은 좀반다이나 토린지르클이 층가 참바당 보소송 그제 살랑가 참반다이 되게들은 그 소송 그제 살랑가 참반다 줄이다리자치 소프트고나바소 카타 데이터 토마르기 그거 진풍 코리 송스줍가 안데힌데 지기 제승이고가 안담고 랑스스가 저저같더니 갑다이온들 되게 다들은 거끔주는 지나 괜찮 모자 다가나가 랑거 칠린데 담시라 칠린데 라바톰니르 그 지름 초크 그거 묘는 대등 소르거 주 라는 거 그건 소왕 오마가 초크 다 징금 코릭 샤비 르글랑라 징금 코릭 그거는 탕거 다반데 무출 다니야 주 망와나 랑거 징금 코릭인데 송스줍시 빈데 히 요과즈 치고주라 르글랑 요과즈 용고주글아카 아리완한 뜻은 더니 갑다가 제름다 땅튼디 탈호트고 남바 손은 시진나라 양랑랑 그 지금 티와즈가 망보즈 요지리 더니 지금 트렌지나 다주 톱쪽으로 감 손은 시진나 다크 르지그람랑 강즈감 손은 시나 디낭나 지금 진금 코리인데 송스튜비 이준데 샤와 갈친즈긴 바 저저같더니 더땅다스타비 조진데 바코사인 Mank titana, damuzgu yotongna yinati kargalang shugura juishu, chigi yoke dredukshi ishi qula kani yangchu kabda ziyyota. Daga kooni girginga tablam zhivshayanu da zharzhi qatangani, deringa lecindi tiwa tang jibi yang, chenamba jiga jansila natsukuri shung yojiri. Dina, mdur diri suna, jachi lopchuk namba gara, o rangranga tomanyila ranga nang simu kirga jenkim kori ga rintang shtawa da chimuzgu chigigu ga, Чимузг югуг андахи чимузг зэнгуг та зэржэгтэнгни дарынг тончил цуар нэг чони тэнгэм кори сонсч бодго чихи егонина алгалынг чаргус тани дарын зэржэгтэнг рангам танкур нэнкрэнд тамчлаян тэнгэм кори сонсч бши би ргипа гачинд чихи шегуг дрогог жаггог тэгэ чинкэм коргийг сонсч үг шаваа анала чиванд аранранга лингэ ясмаа лингэ далини та нант нямлен топ жунд гэ чиваш

0: 다창가시 체더 머요 찰랍셔죠. 대여마나 적담셀.
1: 가창가시 머카기므르셔죠. 대여마나 냥담셀.
0: 가창가시 랑기 아랑랍셔죠. 대여마나 상담셀.
1: 도보나 나라치죠. 적담머기 냥담머기.
0: 나이체라 상담먼저 냥담저.
2: 나랑 참 나가 좋으니 셈자.

아직 양모이나 담물이 다 롱네 인디 다조 다가 아 차스고너 차탕가 다조 아 냥롱타와 안다모라 요너다 냥롱에 냥파르코너다 와그 냥컴 디그메너다 어단 담모그네요노 너르카 롱넬라 페나스 리다라단 더 안다니타 근데 송고노 타르타다 쳇쳇이 코노 마르토 아 나트네 랑랑 맘바가 랑랑 그 나파라데 아 따다가 냠뇽라 디 땅니 다른 거 나초자 대존니 나파가 아 젠디그라 대존니 다가 쳇고너레다 아 청다 워청다 텐탑게 요메자 너무 빠기다 땅니 디케 구주 마르토 거 아냐 참마게 디게 타크랑아게 통통나 총니 다 무지이나 마레 다가 캬퍼도 알로아땅 형땅 카마땅 리피 알롱츠므남 세버시스 다 알롱츠민디 타조 쳇즈레다 모네티 아 다처탕게 셀리송난 덕강아 잠난 즈거드즈나 아 따땅성 원메트카 다가조 루야라 집츠셴가 연칠라 야라벨리다 아 야스키크 다가 아 근년치스코노 셀릭소르크 근년치스크리 아 따 인주 쳇즈레다즈나 원메트카 루야라 다가 쳇응이친즈가 톤땅하다 그가 담친체규 담친체규가 한 대다 그가 홍우든 열권으래 홍우든 열권이 다 줬다 낸 남아나 축성거리 레터라 낸 남아나 축성거노다 루총총이 다 줘 샤이스 노라 뜨문 자와요스키와 대당하다 뭔 라뇽아트 냥아다 다 가롱 차브지리 다 그게 롱 차브세르 고돈다 차즈레즈나 동아 노트 긍인소 챠미도니 아 챠므카잔니 넷게 뇽아이니 뜨무고 코린소 그 너무 아주빠가 롱 차브 On the mota worchang the pangas, Yangna Chung Karma, Sarwa Chume Patila, Warum Chomdong Shiva, Dharma Jarwa Tag Chosr Nin Shizum Jagpati Longchena Longnekin Joms, Yangna Chung Karma in the Tazo Chung Chung Bhaktu Shekyar. Chung Bhaktu Tatacharezna Bhaktusku Nongtuzge Tunu Jarkishena. Aya Tata Tag Sarwa Tatash Tag Rumenu Tandi Chungda Tsagitina Shig Zabzab Chagur, the Kage Rima Rujogur. Achi Menzugur Tazura Shig de Zabzamaina Ta Shamachiga Shamania Jana Anamshi Tsawa Truchi Tetanada Waka Karka Pandan Ruchi Tigeta Wakape Pajanka Chiri Tigewaka and the Chunga Kaiko Tigazo Ruvi Tain Jokurin Tige Rugamajata O Tigeta Chumepan Damugalakata Wurmta Wurmta the Workanga Zinu Tansan Wurm Yina Tansan Wurmda Zu Tachiguna Zanganta Zeta Yukamusri Janani Yungunu, Vermin Jesukata, Kurge, Tachas Gunre, Zinjerka Zinu, Tamura Yosari, Tazo, Nankansu Suga Nugunu, Azu Korsika, Tatura Tanita, and the Zoptaratin Jetichi Datanata, Verm Tachaka Zini, Chike Zogio Teko, Sachu Sawi Tangan Yoguni, Tamori. Tang Itina, Tag Verm Shiga Azikuta, Jagarsani Yungu Vermta. Antongure Sanga, Tateta, Zigal Hanjitra, the Mutasira maker, Varimta Zosigo, like a Lolo, Azo Kurigta, Lolon the Mucheche, a de Hantali Lomag Chili Tejori, Tatagatong Arizu Yarasona, Pasangra, Otazunitra, Yungoni, Wayinitra Yungoni, Lasara, Tamazuna, Lasana, Tsunran, the Hamza Zonjo, Tatang Santa Natra maker, Tatong Arira, Tretana Zonjo Soka, Varimta Zuda Shiga Zonari. Zanu Jemsen Chichin, Verm Sarwat Zunge, Semni Jatona, Shigu, Tramatazu, Verm Gatama Shambutoni, Tamori, Tansanachi, Songkona, Songono Turka, Verm Gatama, Jojimeki, Tigeta, and Danira Taga, Verm Chichi, Tadden Tamukutona, Yapuri, Tigeta, Verm the Chomdongskono, Chichi, Ragaragili, Dongtang, Tendroni, Takerge, Tataga, and the Chasgone, Shefshi Maila. Ata Chomdong Etonu Tataga, Josazinita, Kunishakunu, Chung Karma, Tinanga Shida Tang Nyenshel Zamzgata, Josani Jari, Otigeta, Varchung Tatuna Chazretanata, along the Tamchela Panas, Tetoni Marchunga, Ta Nichung Sachir de Pasu, Mepinanta, Marchung the Zuritazo, Mana Nichung the Zogogor. Nechang ta zi tang na ta nechang ta ta cha ge lukku ma zhig, khir ge lukku ma zhig. O tige ta ta ge khir ge nechang sarwa ti na ta ta che go ge zna ta waram ra, rang zi ra, ta mar ke. Mar ke na mar ta shku tang e, ta nang nigru ta lang e, cak tak cho ke zhig e ta. Tito ni ti na ga gonyul, tito ni papa lang, o ta ndar ka mang ge rga se chirwa ri. Tandandani shibta gishya na chunga giwa chenpo meka ta chum hanba chik hinari. Da inja na shibra tagi da tanga ta ti shima ta ta nuk nga jari. Tani ta trul yona tsamza nga ta ta gunga nichang nga shi tanga ta shiksama.

어다 시작섬 스코노데 다가 랑아츠가 시시키 와르다 사 조사라드모 즈게즈 잡잡이 거리 아테 땅네 조사니 냐이다 땅네 크르게 청타 랑땅나 다치레즈나 정농가 네살라스 아 다 정화가 내 요니 정서가 내 요니 얼롱가 내 때 요니 어다 정농가 내 때세라스 던조니 모넬 그능니 모넬 그다가 롱츠 따다다가 고그능 아버선노 아무크능 아버선노 담무가 거르케양 네타시란 돈탑니 아 그게 먼데 롱츠바양 팬니 어 뜨모옌스키요리 아야타 지청스콘도다 공니셰콘노가다 지마 아 따샤와 람니 니흥 아 지마 와트 자와 응아그능가다다가 셰착스리 데다다 인조 자와 응아스콘노므티 지만다 당선 인증글라카니 그게 저거스리 달라카나 지게즈 지스코나 라추나무 체르만다무 통통요니 그게 뜨모 데다다 티프셰츠 스탄다 조 체셰키요 디나 다초 훈조제즈카조 야자즈나 총나 다 디나 아제 땅마이나 항친다무터리 어야 티셰카타 디나가타 어다 니티스므고거스 티셰카 인데다조 다 훈조제즈카 안디 지마 상던다 쇼 나가나가타 다가 아 니 야마카나 야자 어떠 지당에 다시 흑스마냐이 랑노가 람그능아다 다가 지마트 티셰크능아다 쳇그능아 덕즈그땅 티카와카 그성노가 티청 디닝아 지청세르크스키와 청더 잼분도 조주즈게 사무리 디츠가 팽그즈나 리츠라 카마가롱 아 데조니 쳇스 어떠 탐친 조마시 아 덴조니 쳇레즈나 챵르드 다가 모네 롱츠 카마와비도노 온 덤우라 팽게스 아야 뜻스키와 아따 지청리 아 티조니다 타마다단도 나오노 다다 강레자 지청리 아르파기청 지청가 조르와네 다가 르크 아직 총가 리파 아따 르기나 르크 청라가 시크다 니냥아 다리 가르동조라세크 아탄디게 조 청라라 틸라카 하타 토기가탕에 아 나마근 고그터리 다다 다리 가르동서고노 짐센체레다 존나 그거 르파탄디게 티리 아가즈크 무나무지 아니그라 나라데 고시거긴자인 어디 리파터 직총 리파터 리다 인조 어디토니 르로 니제 양나다가 섬제 양나 체르모이나 양다가 로니 양나 로 섬쟁고 또모 통화라 체르모스고노다 르리 르총총 어디 리파 강조 아 디르파 츠무즌 조르나타 아 차라 르르기 땅 덴조니 따체데나타 아 르루 르흐슴론바 어따다 공시고노다가 통화라 아 르무 아 따다가 루슴론바 체르모스고노 디 강롱가타 어야 디다가 촌부가 하 메프르시와 웹시 크셔프르 동와라 지위다가 어 첸땅시와 팝담니 조스르냐위 글름라 워름치 치성와티 어 롱네 캔세션 챵프르다 리위롱츠 도노즈 다지 청스콘터레 데당나다다가 데인제즈크 다다가 특치기 처레즈나다 아직 총거를 빠따고는 아니 처레즈나다 다가 통설가 리파 긍주 데당에다 르카 웹치다다가 라카가 치고랑당다 더그지기 어 데당에다 다가 크게다 다가 디나 다 다근 챈스고노 다 청쳤다다비 어떻게 다 그게 청 아니야이 랑당나 어디능아다 워름 그쳤다능아 시 어떻게 그다 다가 시청 아조기와레스 대단 디차드가 팽거다즈나 어다 롱넬 탐치 세션 챵르드 리피 롱츠와 팽게즈 단데 있고 아 팬니란도 지금다시 아 리저라다 강타르창 소르크 종니 인지나 맘바르카근데 나마나 소지다땅에다 네 나마나 소수치 코노트레 단데 망초자 조 망소콘데 아 라글레나 지게 냥카요치레 아 지게레드즈나 지그니 인지나 조 네잔데 모게양 아 차즈고너 짐센란루 마히가 아 디한체니 인지나 양디 망뇽가 텐츠자세치 단더카라타모 아 마히가 단데 코 게르긴라 티와 크시가 아 종드르시가 차데일리다땅 어떻게 구조마 랑아랑아 되게 구조마리 데이터나탄 데니에치 인제나 만청스고노 만청거릭스치로 왔더리 단데니 사시 고제즈가 처리했던나타 땅성 아 아주다가 리그닌던 리고노 탑고 아 잠르크다가 종릭 소릭다베 옛나 처리즈나 만청지다 그지 청근나다 다가 어떻게 파세치는다 아 다다가 르데도르지세치는다 담오가맨 다 땅성 인제나 아지다가 방지 아 다자르케 그 그치스고노 방미 데워챵부탄다 온 너무 남아나 쪼야서 금부땅 지원 너무 벙이 됐던 너 통고노 띠냥함 한창스고 가시
대단하다 아지라 특히 지나라 촌나르자 강타르정 아조인제나 다다가 르손덴루다 아 청던데게 냐이다당다 청모마 조땅다르다 늦게 가이크요 대단하다 처리즈는 데 정차우누 처지인느레드나 크게 청이인느레자라다 공니셰군누가 청쳇다다 하정 마늘이야 아 대노답다 처리즈나 리송라 문노정 아, 내 소르셰파. 그게 때문에 노답고다 채치 때문에 노답고 나주즈게 사친. 다다가 아주 청 저던 거 야청능아 아, 다 야사 근바란 너무 방이 통군 때 냥카요노 점선치. 그거는 청치게 돈을이. 때 노답고 저래는 나다 청 통주 닝에 지금 청아 간느즈면은 청도 주더라 통못합니 너무 연습고. 때 노답고다 또 저 그게 냥카요니 더머치. 때 노답고다 저래즈나다 청마근도 저 잡잡이교다 개천제즈노. 대단하다 당상인지나다 딱 공리시에노다 점질 대노 잠능 식치르 골라 식치르 걸고 도노 답고다 처리즈나 셔게 당질 아 오일 자일 성마그다 딱 검처거기서 처와 청거기서 처완다 성마 판천나다 그 추즈고너 아 다다 그 총질 치노 답고다 처리즈나 아주 워크처 속고당나 오노 녀르가가 들까지게서 사우 지로인 죽겠진데스 아, 셔지크 녀르카가 청차즈 통곡가. 아, 능지크 차즈 통곡가. 아랑사 랑유니 차즈 통곡가. 어떨까 띠다땅에 따처리에나 청다 통나라 영토화 땡규다 다 개치네. 더마르토과 랑아다와 그 르르트토쿠라가 용에 따땅성 아주 스스로 야르지 죽었거든. 대당나 라가 고르모 차즈기 용고너리. 아랑게 청육지 구요거든. 대당나다 다 그 처리에나다 나마나 소터지 통난도 노 크메크라라다. 대고치 히데땅다 땡규도 개천제즈노 더 많이 나다 처리했다 훈종제즈 끝터모 고닝이셰코노다 아제 당성다가 사르 사르모르칸 조미다 다가 홍지 통지했다 홍지 얼감 강리니 땅다 다가 아녀스크 담비 섬리저리 통건들 통특권노 점천시레즈나 그거는 그 청치다 마가지 청치 그 찾다 마누다 저나 말이 마즈나다 체레즈나 망아 통탑 그래 대동나다 오마쟁거다 디 시지파즈 그 그리타조다 헝성야 할이야 아 무차야 담무가 니리 어야 담망아조 총리타조 응조다 그 디 만캉잼바르카 롭종아 송뇽아 아 롭종아 송뇽리타조 응지 만바 총총근나 레셰파 소마 진니 담모요크 담모가 치케 있고 그즈나 아따 데릉와크 리칸드루 리 츠송나 덴조다 사르춘 조미다 땅다 청통주 아따 청통나 키치스 통계와르즈나 다청 아조다가 니 청커도 통노마리 청커마 통노 점천체레즈나 청커 그 정은 무신노 치 데조니 청커도 따라 통탑금에 그 그치 아지티나 히고 가능할르다나 우즈 관여리 되게니 코가다 또 초척하기다 니니 지그 잠부일르 땅나마나 또 치스가 통건 대단하다 치레즈나 갑다 이고가 소르무셰고가 아 옌롱오 통고가 딱지 오청통 다다가 오청통나 능거다가 청치트 아 쳇다 마누답고 따라 저제메까 딱식 공오통 그래 아야 뜻이 있고는 더주다 오마쟁거다 다가 녀즈그 리카즈 마레삼고 대노답고다 청데 그시가 잡잡이 쭉 개천디 아 로커다 다그니 공니셰군노 당상하나 다쳐고너 골라식 지잔다 모이나 지게자 식지가 안나 모자라 삼난드그너 나 저터 저던가 런가 머그라 런가 사크자 런가 디와초한다 조라 지가 조 년년다 지가 녀 지치나 라르자지오컴 어다 디가 사수 통수라가니라 몸창 지이데나 모차라라지 데노 답거다 청다조 아 지게자 지가 서고너 제만느니 아 삼반느니 그게 담어지 대노 답고 통줄아까니 잡잡이고 다 개띠 닝에 담으면 제구라 담으 가일리 통나 처리즈나 아디근 요땅득땅 뜻히 아름거라 통신 득히나 지 앱체니 아 담어지 대노 답고 인더니 다 다가 서스고너 아주 총수과르가가 총통주글아까 요힌득지요 잡잡이고거즈 노짐선테 대도나다 다근더니 다 삽질 저와 아 돈선 동우다가 시가 판니셔셔바 대전이 다가 니와인제나 공고 판니스처셔바 선바인제즈 그다가 북고 판니스처셔바 더셸리 공니 차송 대도나다 다처즈레드나다 돈천 저와 아 시그 판니 아 다 셰적더셔바 스고는데 인제나다 다가 마라 시리리리리 셰적아와 비다당다 리리리리 모초이 쪽에 뒤쳐대 통통 삽지 저완데 시지 철스고노 디나나 다 리리리리 모초이 쪽에 대다가 다 아 소징거 다 아주 다가 워크 소르크 존르그능 나오는 거
다다가 사마라 꼼거르 고초이 준다라 된로니 아 다다가니 돈사 나와 이제 그다가 당럽 그 진축 것이 어떤 데니가 치사는 데니어 아 대동나 다다가 소진 그다가 내 이제 그다 시그 판니 시적도 셔바스 군 돈선 저와리 다 돈선 저완데 이제 그 낭시가 양 돈선 저 아 대동나 지금 이제 나 제저가 초아시 그 레스템비 시스 군노 다치그치 다니 니와 이제 나 다다가 아 제저가 레전드 템비 시스 군노 다 니와리 아 다니 삼바 이제 그 다다가 맹가 총희능 나 때원으로가 그 다시가르 아 다 삼바리 저와 이제 그 다 양력 제피 형디라스 과가 능나 때원으로가 시 어다 대동나 다다가 능시 그 돈차 아 저노 능가다 안 다니 이제 나 다 토머 돈선 저와가 세가 판니 셰적다 셰바스 군운데 인제즈 거다다가 저거 군이 다 셰셰반람 아 단데 카싱라다 크레트그메 크라단 군이 아 세가다가 존르그라 아 담무고 코르니 오촌 도르디지 땅다니 다 시리리리리 오초이지 도모스 대다다 톰레 인제즈 거다다근다니 아 공이 자라 섬츠 소트거 땅다 나오노 따르다 어다 시땅 곰치 쳔나 셰지거 어다 시지 츠르 히브샤위 아 레언디낭나 치케 송오케 다즈당나 시지 츠 히와라 시콤니스 단데 고든 제즈가다 담바니와 시지크낭가다 다가 자츠크리 아 데이당나 예토정근 데케 송오케 데이당나 단데 인제즈가다 시 송와빈 워지 소르 아랑데 다가다 자브르샤위 지티라 시탕 콤시 다 아르그니세이테 송요지 데당다 조크 소아르카가 아종르크낭니 시스코노데 다다가 다 시즈라 콤 거르그지 데가다 다가 거게 아르그 아니세이데 땅니 킹인젠란루 요크 아 데당나다 다가 쩨르 인제즈크 시시바나 다가 리송 소르셰피다 판시지지선 아 지다가다 쩨멍인바당스 아 다 저거 찬이시나 아 시스코논다 다 고니 아 삽제 동우란 디캄니랑에 망아시알라 아 데당나다 시스코논다 차탕인제나 다가다 아 리송 소치고 아 리송 소르셰파 라다 판독치 근도모가지 너무즈그냥아다 다가 시스코 데당나다 시가 셀리가 간다당나 맨체나레 유추 어쩌라다 차탕나 다가다 시인다 톰르 롱서초이추고 셀린다 모즈요 아, 다 먹었다주, 아, 나가 다가 점안함주, 아, 시가 루냥주, 어단다 다가 다가 아주 공우가 조이다 결와, 아, 대 조이다 결이다 당하다 롱서 쇼주, 조아심가 점아심가, 아, 대전이 삼아 초크스코노다 롱서 쇼파, 아, 그게 디셜리 찌그리, 아, 다니 니와 이제 그다 그거 롱서 쇼당나다 치레즈나다 시라 꿈드니가 가그다 리쿰가 아등나다 세고다 리쿰가 등나다 세나 차례다다 다가 시가 아디위 처와 아등가 처와 뜻세주 꿈게 이제 나다 다근디 아 꿈바용노가다 등가 처와 뜻세주 그렇게 셀리 고르마 니완르루터리 삼바 이제 그다 차례다나다 리송 소브르셰 바지 아다 코와송에 다가 포에메트로 섬가다 당닉시 때당나 다다가 그거 당마카가다 리송다 종에다 당 리쇼다 다다가는 소브르셰파 그거셔린다 모즈르 때당나단 데니송고노라터 리송 소브르 다 판식가 지 더무즈카냥아다 저리 시시르케스 아 더마르토코 다가 신다 아주 다가 저탕게 셀리송나 아주 가능하마라 아 저탕나다 다가 그게 아 다가니 롱서쇼샤 예메 데토니 다가 제스쿰 세타멘 데토니 다 손 소르 세타멘 너무 나츠 요스크리 리자라 다가 게티 다 다가 디낭그라 로크르타 다가 다 손 소르 세파글 어 다 다가 셀린 다 메송 다조 시다 다가 그게 차데멘 손다 퀸조제스 그 당상가 세그나나 야스케크시 나다가 텐자츠스코노 나가다 지 나마나 츠노가 시다땅다 머르브치 군다모 아 조아심근조진다모 도제가 통진다모 너무 나가 저게 땅나 저레즈나다 사마하라티나 롱서스 쵸켄 뜨가 티나시가 유화이니 그게 롱서스 쵸운도자치니 더모이너 리더라 저레즈나다 시송나 쿠화송나 다 사마가 질메니 때로니 다다가 리송 소버셰바 하르쇼 때로니 리송아 노니 어 더모이나 그게 다 시 찬이 땅다 무즈마리 테노탑근 디캄니 인제즈카타 아주 시 모트이고나 차레트나다 시 안다타 영토과즈타 인젠주타 시카첸데스 테다다 텔라 카시탕 투 토와 아드그촐 살마 지와 사마 자와 랍탕셸 던조니다 소궁지 다가 원조카다 멍가남탕스 원조카탄지 키위 납진
nangna taa ndike songyo nu te inu tabka taa samaas kunun de taa zi taa tanyi nama naa tsuk tagi o taa ndike taa ga kukuni tamusri te tangna taa ga huynchub jazaka taa taa ndi nangna nu tuus kunu toas kunu nda taa wenji

레즈난 단 리첸즈 시진란란 데인지즈크라 아나 나무니 따다가 자왕아그능아다 거르다 자왕아그능가 따가 수웅아 조니 짐천 따모시 아 데이터나 야그르크 사마그능네라 다 그저 지금 도시고라 가시고라 네츠게즈 차프리오사리 도시고산니 따근 지라다 뜻수지다 등 리첸그르스 저완다 망합지니 데토니 샹쇼차라다 따가 납쇼차인지즈 그 커와그르스 저와 아 다크소 당상인지나르트리 자다조 파치스탄잼본더가 좀지나 어다크지다근디 논이하시르거다조 아위상사기셰코노 발리스코노 다인조조 다가 샤르 아 암도찬니 샤르스코노 고리샤브 샤브 일리샤탄탈 디아조 럭티엔게 흐츠리데나다 아 다가 샤브 샤브 글록스마 텐초타샤기 디냥아 자바티즈나 직스코 그조인지나 어다다가 자바티도 후터지리 어따다다가 촌마라 대지위 뜨게 사고 있는 땀 못. 다 지금 지금 그 양크조 지금 자진전로 요리되나 남근나가 지당 애존다나 고리에 남지장고 디스간전로 따리 대정나 남크스코노 뜨먹고 알랑난 저거 삼거. 더 인제서 끄다가다 자왕아이나 저르 저르거르스 저와가 지노고다 삼아 소르처위 어따다가 당상아조 야르케케 셀리오나라 추셔지셔코노 단 디르스 저와 언더리 아, 대단하다 다가 자와가 이제 그 차들에 뜻나 딱 작은 거 자와 대존이 동어 동어이나 다가 저 다치 그 전마라티 아니 강전주 다 뜻잼보 대존이 고가 메토 대존이 다가 흥지 안 제워거르스 저와 대존이 다 무거른다 하츠자 공닝 어트에노 네거르스 저와인데 있고다 아 로마거르스 저와 아 대단하단 더초 이제 그 다다가 자와가 아, 다 자와가가 롭고 자와가리 대단하던 내 인자스가다 앙우라 흥지 조일리다 땅에 어조원우가 세거릭스 결환들이 대단하다 다근 더조 정가란 더시대나 차례다다 다가 아치 공리시에 건우가다 시더지리다조다 아조 어 시스코노다 너무스가 고가지 어떻게다 다근 인전 탐노다 모스리 아 대단하다 다가 그렇게 셀리가 간다지나 시스코노 땅이 공리시에 건우들이 대단하다가 세금 자와 땅 동화시비 어다다가 디스콤가 동화세션 아 다다가 시너다가다 아 지위냠보라 동화는 꿈그냠보 대한신이 처리해주나 롱서쇼파보가 당연히 시너 가능한 수위다가 셸리가 되니 맞바당 꿈는 수위 셸리라 때 먹이워다 다가 태그르니에 죽노 어 너무 오직근영하다 시세르케지 대단하다 다가 공리시에노진다다 시그처리해주나다 어다다가 셸리가 간다지나 시그르그서 저러한다 어다다가 롱서쇼자인 아 니와 이제나 그렇게 레스콤가 아 동화다 세주고 니와요니 선바다 체레즈나다 아 리송다 소식가다 그렇게 셸리온 너무지 그냥하다 시세르케스 어 때이노 답근단 니에즈다가 오크소아르화가다 소진가 랑가 고아 렌탕다르도 모초진난 너무지 때이노 답근다 아지다다 탕상상무통고 겐센체레다즈나 아조 소진가 사마인제즈가다 하거르 저르거르 다 넘거르 몽거르 다 만친니 리리리리 모초이나 아조 차속당니 다 아주 정 당상정 아직 머신이 더 모할지 메이커 대단하다 다그 당상 아주 이제 나서 총대 열독 태위다 등하다 머리가 남아 나서고 씨인데 판선하다 사건데 길리다 등하다 판선은 오토일이 판선과 로뇽의 건너다 뭐 니까니 이제 그다 다그 시그처리에서나다 소진거시 아니처리에서나 당접거 다그 아주 정코란데 각그 흑진 태위도 누군 더 먹었어 이거를 쓰지라 언더 탐집보다 엔진이 화제 주시 개천리에서 등 인생 마이너 처리했던나다 랑아 르르 듣고 심거라 르르 듣고 약가지리 강정 먼저 사지다 무슨 말이다 저딴 거 사마스코는데 다 아주 리스콘 소르셔치고가 어단 넘어가와 그 집차 소우지노 답고 처리했나 랑게 이런 거 년도 만나와 네브르시다 등다 어다 그 세탁지 랑주 개천리 대나다 처리했나 사마 가즈가 된는데 준다 다시거다 소우이너레스 대노 답고 세근디 고아가 당니다 다 그게 고아 양도 화질엔 준다 ченрезнота джимцента мосри ая ти доната даг танди конише конуго мочоили жону сига та ачи джендэнг шелеона даг соджинг сис конондаре та соджинг син да инжезк анди окосовар ква суида таната окоргни гтага жонлгнда тамчикнына йонре та капсова па инжена шерезна окосовар ква жонлкнына йонре ти доната чретната жонлкнына ононда тартата а нордизн манчене мочои на чмузре тазната сабче тангпуга 다가 시가 숑플셰피 값스
어다 오지 소아르크이다 세콤거 코르카 존 카힘 모트치다 좀비 회정 몽우식이 오바다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3: 레 조포남바 디다타 체직 달롱나위 시등 차충무가 가르튼튼 존지 만드는 찬지 공후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신잔들 하스카바 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4: 아레 디나 슈니 가르트가 제네임 젠들라 신케네 초룬 젠크니 용비임 젠싱어트가 저와 알라완 거츠가자 초는분 젠크니 용비 알라말 함수치니가레 참에 갑스 넣어줘

아롱이 칼라이 응어디 나라이 능이 칼라이 응어디 청여라니나 아론더토게 청여나치 고타르코셰니 타카루 영어즈나인거셰 아롱이 칼라이 응어디 나라이 능이 칼라이 응어즈나거여라니나 아론더마자

아로타르가글로르투세가이나가이는고타 은여그 영어 담찬드이는고스 아로타머르테그 영어디 친나 종원이고르고 총어루 영어시리 니가이는고스 아론더 니가시 이 영어디 르그즈가고타 르고야니즈가자 나초이는고스 아로타츠가자 나 영어샤 나가이는고타 은여그 영어 담찬드이는야지

하론도 여르테그 여가선트라니고 나탄도비 여가선드젤리고스 하로탕이제르고자가제 모캄블코 추르제바가르 여가시미카동고스 하로타킨고 어르고 여가스마티에 첨어시고 조파르제 모테야크 양아요디고스 하루 초침은 부여가 떠놀아 떠나고 조타르제스 여가스나 용고야스 하루 다추르제르우자가 젖나 조장이니 승세루여가 나나그여야스 하롱이르타 토르여가 스가티여야한다 마르테그여가 디친나 총원이야스 하롱아르타가 카리여가 디르질러리고 땅이르세르우자가르고 카블라야스 하루 주유어트나 쳐서가 하마카동야 단등고 업드가영어사우 트머티야스 하루 초파르지 무대야 그영어요디고 초트마잔부야가 떠놀었던가나고스 하루 초르건드어스야가 중하용고야 다투세르고야가 앞성어부사니스 하루 더대체 부서가 지나그여요공이 저거 남특서가 니마티요야

아론다 여르티거 야송르빈나 아퍼지탄 암파토 사샤르비카 아두야 알라초나간다니 만드르빈 파라지니 초나간다니 만드르빈 파라지나즈 알라가신조 무켜송르빈 마츠가진 아챠리나니르빈 파라 하나다 조강가라 샘그룹이 동원그니 다사르마리 대천룹이 동원그야 하나의 간당친 합성룹이 샤드고 조딘다니 만드그룹이 조아지니 하나 조딘다니 만드그룹이 조아지나 킹아시무 켜성룹이 마추가지 하나 칭아셔리 디그룹이 여주듯 다 죽은 가라 샘그룹이 동안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电数据推送仪。 생리여공감사 샴라선교르냠달이 생슈구인 디글레군의 비비네수 지급주지 시진핑기 뷰세토베고니 총기 서주르 세균이 총기 등급진도 조준세규 덤진 제시 개신식인비 미망 총기를 기도시 교용리 락다르 시바타 고요콘망라 치워타 덥주 망라 치워 편제 망라 치워 제신니 총기 서주르 기레둔카 딩섭타 13항 비디 망소기 톱소로 타한 대소로 대자 선언시 균퉁항 치로 동괴시 내두낭유 롱아생기 철구 종합의 구조로로 산에가기 미망종기를 미망기 제도 조부타 미망종기를 미망기 제도 인바 균형 제도 유법단 뒤에 총기 서주르기 레드윤카라 군디 동화타 총기를 뷰티 공비 조주로 군디 당디 등급진기 미망종기를 조준 제규 상하이 황포구 本松原南 충성기 주민대구도 주민 주国利益 소득구류기 균도 주신기 주国利益 단단히 강보대 겹사서 안주 선박기부터 정수기 소부 주관타 상주 유바타 라바르투 네 강비 치르 직시타 치르 괴나 매도 동물 리지 주유 다르지도 듄바라 시급 조지 시진핑기 상하이주 독심 능급 주국리이 김도 핌티 뒤내 기내줄라 내내강 세랑유 공기 망소기 튼다 충사지르 심코 치구부타 망소기 소아니 김튼이라 개튼양 인시송유 지급조지 당중앙기 총기기 레드윤라 체두 통신시기 위바타 사르드타 대두 지도 니슈덴바 시베 리덴시기 등급전기 미마 총기를 조준시교 가세드마타 총기난기 디귀닝바 교수시교 대양 로지 개진식 인시 내소낭유 땡의 통화닝부 인비강라 텁자 인시 텁산염주타 상주지주니 다제 김산지시 차견선비 장주강부 유바타 도서 토사라조나 로게 유바 샴도규나 매도돔을 유비파라 本松原南 춤슝기 종의 뒤극이 뒤내 이뷰체 원세 퇴뷰 렉수신유 상하이총기를 강배토담주기 주장신바 량유인기 상주기 지민직타 텁산직 대수기 된다충충식시 이는 양 대례 망소기 덥디 소와라 리니 시베 섬디증이유 안주의 망소기 채와치와타 강해치와 샘제치와 리구치와 제기 리듄남 개체취소상에 총기 서주르타 시림기 협주소 망주의 리듄외나 섭주제디 망소기 톱소르타 기소로 대소르제 균퉁왕치로 동구시주유 디귀닝바 교수세균이 망소기 톱소르타 대소로 대자소르심제 치로 동구에 리듄 개신시기 롱아생기 철교정의 배신 개용기 레구사르도 속비 총대기 디귀닝바 치죽지다 아동 교수세니 디귀아동도 최상 디귀기 조준타 교수세바타 뷰딘 총기르기 소유파르겸 교육용의 중요 계급 공비타 교수 운율행가 댄샤 균으로 마주스 갱고르와 관벙기 안주 뒤강타 총기타 총습 수준부타 냠지시토 뒤인치증외 믹스의 개변동화 균에 총기르기 발랑타 추코든 추뷰샤 추코든소 사워보람차비 수준 교수체교를 갑결체교타 내도니자주로로 멍유시균 고르통주로 제동초기 꿀지체디 총기르기 사워보람차비 수준기 현재 강교섭니 미마망소기소와 안래 대신기바 용토바 체교 인시송규 규규르 삼바니 미망 총결기 도시 랑엔 따르베 시제랑세 임바타 년세 대비 총결 규규니 미망 총결의 균등항 공비 동외 미변 기진식이 총기 서규르 시바규 총결기 년세 치로 동화타 총결기 속세 대자 레자라 군디 동화 총기기 출로타 슈균 뉴스 주디 시슈 치로 동구 年南 退休囊, 宁夏迎春期, 错别得别重结给女别组中了军队王军队党和他金峰区所列别余秀吉林迪骚我所作与女别天别宁队南别帕尔干所有个界别重结给学军七日比给干的他军女天土巴马斯吉林给女军给孟西阳宋土巴琼军银川重结的重结土堂剧重西里这土堂处一主人杜林军旗 지린 대강에 대나 지린 총총식다 랑고로 적사식인부터 등유토 대옥도 숑제 무주칭아다 된동신비 철주다 족초늄지 증부 침부식휴 철주법의 뒤수 철주늄지 증부 대낭 증부규 총계기슈균 탁주뉴된톱지유지송휴 리그된 총계를 조준시균이 총계서규를 자주기 낭된 개진식시 디루네송 산에가기 링류 총계를 조준을 균체 매발을 군디 교수 당내 뉴지 주용을 대내 뷰세토의 공비를 군디 동화탄 뷰세토의 소화준규 雄安基 雄安총계를 지자 대내 대화를 제비 총계를 개래신 말라 후르타 준신규 江苏탄 陕西索色归기 미터브 링류를 대내 디귀기 대례협쇼로 편류 주무디 섬시치신비 링류 총계를 망부 망소기 소와 대외 대자타 대외 지도 된바시 개투바르 총유 딜류진 등 아바라 랑게기 계급 진비 총계 서규르기 시든 샤르규 통마디 총계 서규르기 롱아센기 샤르규 종아바 응유소 겹자 제규 샤르규낭 총계 서규르기 투수 종미타 랭겐 얘기 럼리제 카세스바타 믹세조 카주타 존내 랭겐 카 니슈삭솜 등유 月刚堂重结堂重西组织部部长宣布秦海相起盲区独贵铁康巴亚布组织了滚地东局堂重结堂重叠及地贵宁巴军退昂九个结巴地贵恰桑组织其教师动画重结及级别协学部社托的动画重结及秋队政治马拉推桑的动画重结及女局马拉娘子协巴结的动力比对初一帕尔康对局热及松月 康巴亚布组织了滚地东岸的重结堂重叠及地贵宁巴九桂拉军队内滚地东岸巴拉地贵七三西共有组织接班的重雄堂苏桂宁巴九桂雷东拉滚地东岸巴拉三对堂错对了三巴几度电巴念巴西北电巴罗里电巴接机停留间隙密码重结的准备局盲索及地基电巴做完温局的用心局基给主席习近平期 密码重建人密码给准备他密码重建人密码给接头人重建人密集队及错解决三者行业重建的组织结构捏巴图密码错对他地队用完切据地开启叙述交把他天空也许呢密码了固定切归系送去第六五年被被年岁中国中央切据据地到顶被次松中年出色送年 他留到九八的北京图中国共产党给革命学别中央文艺联刊给苍松垂索天安不错给电给写把他垂直做你中国中央切记据给中央文艺联刊了来段年生学给他军事联名行军用的党年被拥有了滚地动物那段开心各系国了新旧切给地方是垂索托明年编就提不来一些不谈新旧写把他罗面给编就来段了归地解约 中国中央给积极部主席习近平给垂索作旧那么是垂索托党给首先交给把所存全用的党内部用为列段了重置了不及托把他罗杰党进步让为三七年前三不对于吧党他结合给下下了罗局人心给重置托把他罗局人心给普局的中华了滚地党化党他明白了党多不及的动物他 계급도피를동비로규기정규왕제토피바태단접직점링기내수탄계진내수당기내수제라균도딩섭침바단투균용내당내비경비리둔라양내수사바탄내둔사바망부체유당용기내바르투당기세용기권내사대도동규탄당기원기견지레과르주비터주기토세동내균신회명항
1: 균용내당내비경규로군디동회퇴니계진라문진딩섭토발세토이치된부탄니슈균경기제시티베토와탄티베고추기제답동내드럽사바라균용내당내비경회자시념용균경야고탄표주야고진내당조경태체배문세퇴배내둔주지야고탄탁주야고치바탄당도담탄당주경치발리착비첩시기내법야고사댄탄공비야고동괴시된도 据说托军事联名行军用的当年被拥有了滚地动画了马克思列宁人路谈毛泽东给公巴邓小平给日本熊路遵纪松给公巴开心三日谈团别公巴道阶军用协巴谈习近平给德勒普萨别中国开学电别基础人路给公巴军用的拉达了谈习近平给登组公巴罗布中谈拉达了丁色协巴德勒普萨别当组用给基朗杰团结协巴
0: 당기 지기 자와르 진리에 당 중앙기 직뒤 지교를 기고지 균형타 테레 쇼능 개부타 당기 유린 시종기 뉴바 치료 동교타 당기 문퇴 정신타 당자 정신 균형 당타 미마망 조파르기 샤차 더뷰 제와 균형제 제결 명리에 년배 시제 제쇼 균형 시바타 균형의 당 년배 용의 말라 퇴구 상도 동화 당기 첩시 속용기 지교를 니치 시에 당기 초카기 조경라 균용의 군디 동화타 당용기 호르준정신타 人归人心 사르对人心제 균용의 괴배치바 당기 랑외당장타 랑외투사 랑외사르치 랑외토르디제 사미치바 응규로용화제니 당디니 응치바르숨투 퇴럽기 뒤인제도 괴바타 미망기 학삼남당한 겹결시바 최감나소기 냠세택바 계도 접도 바바 제기 마가세링로기 세경 땅라 교로와 치바타 토도 바르숨투 중국 개최 덴베 지소 링로 차샤기 사신 덴베 구제 속신라 교화라 겐송 치괴시 년대낭규 최소토 다루니송 로딘 시진핑기 속신나외 당중앙기 당용타 개요미리카기 미마라 튠지타 니치티 로스 덴베 야르게 준련타 방아르 친뷰 비본 야르준시티 게난타 계지 쾌용니라 지교를 차르괴타 공배타 대자니라 지교를 차르괴 제규 균형 세바타 지조기 전수타 능괴기 강연나소라 카데뉴 대작디 랑게기 변조리에 괴뉴서규르타 초실리 규르기 폐종유 대단 접직 변조 고르규 죄기 강연타 전수라 제투 통신 세바타 이시 댄도 동화 강연라 미진바르 듄도 죄바 고급당 상자나소 폐주 야부치바 제기 통리에 뷰티 공비 댄토 양주 도표로 군디 동괴비 문제 제규 최소토 로메기 변조 레드 야부 주바라 시진핑기 드럽 사베 중국 개주 댄베 지소 링로기 공바 조비도 제규 균형타 댄토 야베기 레게 지치쇼 균형 제바 공피기 도시 사바 차상와타 내려게와 초용 제기군에 락다르 제바 공피기 내단 사바 용료를 되바 게난타 계지 균용니라 지교를 차르규 응아래 야부 제바 공피탄 대자라 지교를 차르규 제바 교르주 고이 딩섭도 동교 균경 제바 군류 선이 지교라 군디 교부 동화 대외 계전 대비 노르시 지주타 록동의 삼기 응외로 시주 락다르 야부 제바 소보르 시주 가기 편류 뒤에 강례 제바 무유주단 고취비 파르체 시주 뒤토토 주구 뒤비 제바 뒤고르 독비 용지 지주 치르 동화 남고 야치르 동쇼 치르 동화 타 고주 렉소 동화 망조 개련타 렉소 딘디 동화 공비기 구이쇼 치르 동화 타 지소기 순쇼 구비 제바 변조르 균튜앙 사바타 레고 상부 제기 조소 공비 조규로 군디 동화 제기 동대 롱아생기 차르크 종업의 고야부 조 강도 제구시 네데 제규 최소토 지코 시주기 쇼든 뉴든 제디 노르세 동고타 편지 멍위기 비주 뉴르세 교소 동화 계신이 조준타 서주르니기 레든라 군디 쇼신 동화 시림기 게네 숨기 마데 섬디 댄송 제괴 문루르 시주기 락자 초두 비주타 퇴토도 리지 진네 노르세 당위자 튠주르기 남코르 군디 동회 시주 리교르 락다르 제괴 시등휴 최소토 게난기 괴고 뉴댕앙 치르 동화타 속지미자외 제주괴고단산비에 불리코주체계 치르동화 시업주제주기 명업에 돕쇼 옹옥둔체괴 자와초기 차르괴 조준라 군디딘디동괴 팅릅신기 퇴내마라 조경 교수동화타 멍시심주라 유린댄병앙 갑교르치슈 치르동화 미터브링류 뉴차주 락다르딩섭치에바 링류변조기 레남사바공비동화 미터브링류기 주교마라 퇴성도동괴 dünje lakze cege ta jungyur tönle kongpila gundi khurta tong ta nyushu yugu sadar suksin tönle de ba sugyun tönle gyugu simbola gyun tyungang gundi dong gwe si ni de che yu chuso tong janyam ta kurim de be chumje jen zu par tong de ba ta genyong ji gyur gi chumla chen bu zu gyung gi sui de be ta lang len dar wa nang ji jen gi jen zu la mo tu chok tu ji gyung che di gyun nam jen gi gon ye khile gi ji do ta jung ngui che gyang gi ne de tak ju che gu 雄空 규노르타 雄空 킬레 규르주 딩섭도 동화타 망이 변조 공비 동배 코르요 렉소당게 딕비 변조 제덴타 균전강 공비 조규로 군디 동괴시 내도 제규 제소토 계제 변조르 요소 니변냠레 기 파르통 야기 동화타 셰브주 요소 공비 쇼실 당리에 요소 토념 공비라 군디 동괴 지초 마조 토담 럼로타 지계기 축두 셰브주 마라 퇴구상도 당리에 지계기 망의 인구타 폐주 후타 동괴시 된규 최소통,회의부장매배관리,신숨례된야부족급타,의주각도르기춤제균퇴된도동화.제시토의무신조경타,녀경토담다경제기름루조부타,퇴구상도동화.선파소,신초튼제튼기타,人工電도동화제제디,신배법파르電부용화관디동구. 行列团结九级扩展了吉林塘人工电动动画节节的新别北坡的电部用为列团业务主播塘行列团结了腾子节的端出塘罗西北主任了罗立勇就尊连结果一些年的节约最早团切得忙不念不送你忙出吉林了兄弟家伙塘昨年搜集列修了甲局起修起的动画得端列修明了塘列修那么撒别明年开往吉林去列团业务主播根据你给小学吉林腾子节的人民日益 基础肉就没了，退过藏都东归。中康库里有松就了，兄弟集体轻松列车搞多了，蒙特比亚不加过他，谈这张他谈当用蒙就的用完了，关帝胡大他，电不东归是电源。这座塔，电价给送了电电昂，三电都东归。三康打工给出了电力用完七八他，平时确实热不得人不拉得了也不七八。 三年级我在列工正常期，今儿就那点年年个三五趟，长沙运动那点年，比赛拖了东脚，滚地垫地东脚。马在冲着蒙语脚步趟，蒙语读者给秋队脚去顶十多动画趟，马在冲着年学趟，三秋七十东脚。马在冲着年个趟，我们今年那所拆卸了绝对顶十七的，列举十七趟，七十七团脚，各个他几都写过。 年个七月春节趟，张伯趟去了，乡委趟首席女子团那边去。春节给乡子趟，学军破那位社区所给，我们今年拆卸了绝对七十七十动画趟。如果趟拆除年三女三给列队卡点的中间，密码忙做给厕所用那个给大家拿，女婿有个松江七桂溪，年头七月。
1: 최소토양탁배세균제재다와조바탄락련다르베롭종롭세총재사댄탄개기동화탄림카구디레지베아르베닝도치르기기곤리베퇴공패기총재사바균세매바르두교로군디동구시댄유최소토텅통차둔신다라심주제유디글레군의비분해수중국중앙기다오둠베치인주신인중남하이루당지민의쇼민총도총리 明年编修退步塘，罗面级编修列团体，忙最当小卡给中央塘，金融所从你们这天做起监管瓦塘，当小康那样米多边明年退米三家塘全国人不是。中国中央级级别主席习近平给小米创作作业难瓦塘去松懈开心能够，罗面级编修列团也不做罢了，点头也别给列个几公司他用塘，别给个东西三八七三瓦塘，奈了给瓦，全用这个国内拉达的钱吧。 别给给那不啥吧，抗拒军吧，给南塘给及军用你解决了吃亏，俺来来过去吧。别给他底下了解决了吃亏去吧，解决过一定十多东西他用去吧。国内生意解决了，工地高速动画，俺来给咱这边弄些些去谈，为啥劳动给俺们弄些去，老大了也不去吧。三包四句卡给偏女准备抗力去吧，我一直过去给拍些些去，推脱脱去贵钱的团吧，推过了多边用这些去吃了动画。 南国家七日东秀七日动画塘，扩展绿色动画。芒苏金松塘，列举点点写吧。北京给贵秀七日动画塘，继续给孙秀归拢写吧。边角军队昂三八塘，列别小说北京周局，滚地动画节节的。龙安县给七日个中央别国业务组坑度切归西，年就难月。中国中央七次局给原来我院李强塘、王沪宁、蔡奇、丁学祥杰、秀梅村都的秀月。 李强给中国中央给俺觉得了，罗队给编修列团给职业人士得及不当话谈，罗面给编修列团过了给职业生死我就能约。熊梅村就托中国国民党三十五年中央给主席郑建邦谈，中国盟组那天组别中央给主席丁仲礼，中国盟组解组连锁中央给主席郝明金，盟组国民组别中央给主席蔡大峰，新苏党中央给主席何伟。 职工党中央给主席蒋作军，古松老所中央给主席吴伟华，台湾盟组长军的对中央给主席苏辉，金融所所任职连坐给主席高云龙，党校康乐杨米多边明年退米邵峰杰给额吉了，当些别月。上面中国中央给明年编修退步了，一些大学堂，罗美给编修列队了，三十七八了，别的没队那么些。 国内三百几千堂多不些动画堂，三对这大堂，团里这大，你们这批进了本地动画，人类编剧团里，你们就这些那么多嘛了，推上多动画。 ཁྱི ཕྱད མམ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0: 더블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기 공감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리센 쇼인 팅디 리센 키 낭튼 조니 시진핑 키 노완 록진 다나네 콘 소토메타 프린스피 중통러 모투 담튼 총와 딤제 슈베 거타 게스지게 강 종리 리찬 키 슬로와 키 중통 탄진 채나와 거라 赵乐基也, Slovaki Zuntun Tanjian Zumnawe Gora, Jungu Kunten Tanla, Yangshin Gachi with Zumlinki Migan Din Yujibe Gora, Chigan Yanjurki, Jungu AI Kongping Yurzela, Trudu Chubuchebe Gora, Junguta Africa Zajoki wants Archie with Liu Saba, Zumshin Yube Gorso Yin, Shamla Tindili Sankinan Twinship Janam Sensho. Nichar Kikuki Jushi Jinping Ki, Carlos Noir, Luchinta Nani, Kong Sotometa, Prince Mansuji Tunki Kupki Zuntunla Dam Tunchuni, Gene Dunzin Tuba, Jesh Delishu Nayu, Xi Jinping Ki, Niwen Losheshin, Junguta, Sotometa, Prince Parki, Joa Piki Jutsu Yabu Yubata, Chuan Yibu Chipsi Ti, Pinsun Yi Chi Chi Shu, Guntu Serto Chimba, Pinsun Ki Dewe Kibin Tan, Joa Yubata, Tokur Sibi Netun Ki Chinti, Pinsun Gabgur Dimbu Chiba. Kepkong Kaki Mujub Yamle Le Chumje Munse Tupu Topyu. Ngarani Chungutan, Sodi Meitan, Prinsipi Parki, Jowa Pike Jukuru, Cetu Tongchin Chigu Yubta. Zongtong Noa Tan, Yamtu Bezun Chedi. Chungutan, FGK, Yamle Lingdi, Bijin Wuzogi, Chumje Tunku Chegu, Kugup Su Chene. Chungutan, Sodi Meitan, Prinsipi Parki, Tupju Jode Jowa, Gunche Mibar, Gerim Sabashik Dulip Guru, Gundi Dane. 계급 2부 미만의 디기 티웨치와 준두 유지 소나 협시 계시지 계획한 게 종례리 찬키 니차 비진토 중코르 계튼 섬진화와 폐비 슬로와키 종통 펠레길링이 탄 젠테나 협시 리찬키 중구탄 슬로와키와 친지조춘 통더 팔숨도 펜춘 지구탄 장염 따단진비 계급 2부 자시 유진 사된토 송유 主席习近平谈古习总统能力呢解明难呢穷人中华狂徒批给了俺为吃过难月中国全年四路外界出谈连徒虽跟在西特别东岸谈特具谈偏村一吨三点图东岸不要在特别规矩南京严重了滚地东岸严重严重谈女个三边浪阔米去人呢所以开放开启严来定色度东岸接切的 Gekam Nibu Kongpi Targela, Nyamto Gundi Dongduyu, Slovaki Chone, Yoram Nanti Ki, Junkur Zimbi Sijuti, Tiweki Sentebatan, Dengzinki Chosu, Liji Chibar Gundi Dongwata, Jungutan, Europe Ki Benjo Nyotun Tawa, Dianling Kongpi Yongwar, Gundi Dongu, Shua Yuji Song Yubji, Paligilini, Slovaki Tan, Junkur Jawati, Mingan Lugyuki, Tugup Yakshu Su Neyu. Slovaki Chone, Jungu Chotan, Jongle, Shunun Gabata, Benjol Nyotan, Michuji Neso, Kekongi, Biri Yamle, Gagito, Don Do Yu. Slovaki Chone, Europe Tan, Jungu Parki, Getty Shurita, Yamle, Gundi Donchi, Gitsentin Benuber, Don Do Yuji, Son Yubshi. Gayumi Matuzo, Gulen Oyunganki, Oyunjan, Jolla, Ji Yincha, Bijin to Slovaki Zongton, Pelegilini Tan, Jintana Yubshi. 赵乐基也主席习近平去古习总统谈春明那年中国谈斯洛伐克作为中国的批给给切记推梦头归月中国传记斯洛伐克作谈念头给克尼比做大去推梦文字开启习近三切的特别天平村一起起诉三米切把十多动画他不再特别国内国际的南京严重切割定十多动画 边疆人从他米特平女女个萨布索克控给一片眼泪定色不动话盲心机制了滚地动话老当地呢中国谈斯洛伐克这位出彩托为批给了滚地动话接近的月中国给用密码推错给斯洛伐克给满推错他杂着中文腾色起不他 听住谈德国所列给两名别人前年给个密码为主眼泪了接近给建联前对月计算有些帕里格林尼 Slovakia, Jungu Gekam Nibu Pinsun Zinjo Tan, Dawan Janyam, Guntu Lemunji, Taikon Chene, Slovakia, Jungu Jawa Yujin Pige Yabu Yongchi, Mansi Ding Yu, 斯洛瓦克球技中国球探陈祖这些中文了兄弟家伯探偏村三系色的动画偏村仪器色的动画米特人论所客控给娘们俩亚切尔动画界前队约计送于不是 集团图当组不谈盲团图四根话陆基心机起迷茫了相对说见你中国空战党了重这特别个人开前行言中国空战党五年内罗家的居民阿库尔为参数罗西沙湾南极罗琴起罗基塔罗西给组罗琴中国心就的那给听爱主任西的赛给三国别家的唐林起个 中国空战党去中华以培训水军人力出去盲尼结合给自我演别三路塔马克思人路给盲错到我送这些的迷茫电话的准备配给给三路